자녀들과 그림책을 보며 마음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보는 그림책 마음토 코너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그림책은 벌거벗은 임금님입니다. 누구나 읽어봤을 잘 알려진 이 책을 자녀들과 어떻게 마음을 나누며 읽었을지 잠시 후에 어머니들의 나눔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그림책 마음톡 방송 들으시며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문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089님, 일터에서 일하며 귀를 쫑긋하며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7896님, 차량 이동 중에 오랜만에 듣게 되었는데 너무 은혜롭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224님, 여행 와서도 아침에 들으니 참 좋습니다. 영상 링크도 받고 싶습니다. 여행 중에 들으셨군요. 아, 감사합니다. 네, 5226님. 어릴 적 그림책을 부모님이나 집안 어른들과 함께 읽으며 지식보다 훨씬 큰 성숙을 이루게 됨을 경험하며 자랐기에 오늘 방송이 참으로 공감이 됩니다. 특별히 그림책을 통해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자연스레 이끌어줄 수 있다는 걸 말해주셔서 은혜로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경험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늘 마더와이즈의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5226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 마더와이즈라고 또 축복의 말씀 해주셨어요. 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방송 들으시며 문자 보내주세요.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가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주시면 오늘 방송 영상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나누는 그림책 마음토 지금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살 쌍둥이 자매들과 함께 일상을 꽃피우고 있는 라라맘입니다.
1: 안녕하세요. 9살, 7살 두 남매들과 거룩한 모험 중인 온남매 맘입니다.
2: 네, 저도 9살, 7살 남매를 둔 리미쓰리 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고 나누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0: 네, 벌거벗은 임금님.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모두에게 친숙한 안데르센의 명작인데요. 이 그림책을 읽으며 아이들의 마음도 알아보고 또 성경 속 진리도 찾아보았어요.
1: 네, 제가 이 그림책을 읽고 아이들과 나눈 첫 번째 질문은 임금님은 왜 이렇게 새 옷을 좋아했을까? 였어요. 어떤 답들이 있었나요?
2: 네, 이 그림책을 펼치면 임금님이 계속 옷을 갈아입는 게 나오잖아요.
0: 네.
2: 저는 이제 두 남매의 반응이 너무 달랐었어요. 아들은 저는 임금님이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동생과 닮은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옷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딸은 옷을 너무 좋아해서 운동 갈 때, 산책 갈 때, 놀이터 갈 때, 친구 집 갈 때 다 다른 옷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어요. 그래서 우리 딸은 이 임금님 마음이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0: 여자아이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라라 자매도 깨끗하고 예쁜 새 옷을 입으며 기분이 좋아져서 그리고 사람들이 감탄하는 환호성을 듣기 위해서 임금님이 매일매일 새 옷을 갈아입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1: 그러게 아이들 대답이 모두 비슷하네요. 저는 아이들 대답을 듣고 그러면 우리는 옷을 왜 입는 걸까라는 추가 질문을 해보았어요. 우리 첫째는 내 몸이 선물이니까 옷은 포장지라고 생각해 나를 멋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첫째가 어렸을 때 속옷을 포장지라고 이야기해줬던 게 생각이 났었나 봐요.
2: 아, 네. 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옷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입기도 하지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역할도 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 또 멋짐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환호받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임금님의 새 옷 집착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0: 임금님도 그렇지만 우리도 이상하게 옷장 열어보면 참 입을 옷이 없지 않아요?
1: 맞아요.
0: 작년엔 내가 뭐 입고 살았지라는 생각이 막 옷장 열 때마다 드는데 아 이러면서 제가 옷장 앞에서 허영심이라는 그 죄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어요. 허영은 영어로 vain glory라고 하는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인데 그걸 내가 받으려고 했을 때 그거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계속 채워도 텅 비어있기 때문에 끝없이 욕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여기서 옷은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 질문에 저희 아이들은 원래 맨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을 땐 옷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는 죄가 없어서 부끄러운 걸 모르기 때문에 옷이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2: 네, 정답이네요. 인류 최초의 옷을 만들어주신 분이 사실 하나님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려보지만 옷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먹을 것뿐 아니라 우리가 입을 것도 세심하게 신경

0: 써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에게 옷이 필요하다는 걸잘 아신다. 이렇게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옷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욕심은 내지 말자고 우리 딸과 이야기를 했어요.
1: 아우, 참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네요. 벌거벗은 임금님 속의 임금님은 결국 그 허영이란 죄가 덫이 되어서 사기꾼에게 속게 되잖아요. 사람 마음에 죄가 있으면 그것을 미끼 삼아 더큰 악이 나타난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사기꾼들이 임금님을 속일 때 신하들도 하나같이 거짓말을 하죠. 신하들은 왜 임금님에게 옷이 안 보인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2: 네, 저희 옷남매는 바보 눈에만 보이는 옷감이라고 했으니까 안 보인다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바보라고 놀릴까봐 또 자기 혼잣만 안 보이는 걸까봐 걱정돼서 거짓말했다고 이야기해주더라고요.
0: 네, 우리 아이는 임금님이 무서워서 임금님이 너 바보 신하였구나라고 하면서 쫓아내거나 벌을 줄까봐 무서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1: 전 라라 자매에게 너가 신하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라고 질문해 봤더니 쌍둥이지만 답변이 좀 달랐어요. 첫째는, 직접 가서 한번 만져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해 볼 거라고 했고, 둘째는 난안 보이면 진짜 안 보여 라고 솔직하게 말할 거라 하더라고요.
0: 저는 원래 제 아이 성격을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 그림책 마음톡을 하면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좀더 깊게 알게 된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이제 원래가 혼자만 다르고 혼자만 주목받는 것을 좀 싫어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질문에서 또 이제, 너가 신하였으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주위에서 뭐라고 하는지 먼저 다른 사람들 반응을 보고 답을 할 거다. 분위기를 타야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은
1: 분위기.
0: 이제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도 혼자 노라고 할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는데, 또제 그런 마음과는 다른 성향의 아이라서 이게 또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2: 저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가장 단호하게 훈육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거짓말 한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걸 우리 아이들이 동조할 때 반드시 한 번씩은 꼭 짚어줘야 할것 같아요.
1: 맞아요. 저도 이렇게 가르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쓰는 방법인데,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의 창을 머리에 띄워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답하고 행동할까 살펴보기 전에 머릿속 창에 그 질문을 띄우고 먼저 답해보라고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좋은 조언들 감사해요. 취향이나 유행을 따라하는 건 몰라도 거짓말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사람과 절대 동조하지 말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반응과 시선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먼저 생각하기. 이렇게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림책으로 마음을 나누고 있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을 듣고 계십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벌거벗은 임금님 책으로 나누는 그림책 마음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1: 아, 또 저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한 명도 임금님께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임금님을 진정으로 아낀다면 벌거벗은 채 행진하게 두지 않았을 텐데, 임금님에겐 가족이나 친구가 없었을까요?
2: 네, 그러게 엄청 안타깝네요. 그래서 전 아이에게 만약 내 주위에 어떤 친구들이 있으면 좋을까? 네가 벌거벗었다고 말해주는 친구? 아니면 너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멋있는 옷을 입었다고 말해주는 친구?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첫째가 너가 옷을 안 입었어 라고 말해주는데 놀리지 않고 진심으로 말해주는 친구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고요.
3: 정말 대단한 답변인 것 같아요.
2: 만약 그랬다면 임금님이 다시 성으로 돌아가서 옷을 입고 나올 수도 있었을 테니까라고 하고요.
3: 네,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주변에서 내가 벌거벗었다고 말을 해주면 내가 사기당했고 속았다는 게 부끄럽고 속상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게 말해주는 친구야말로 진정한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래서 저도 당장은 뼈 아플지라도 이렇게 주위에서 나의 벌거벗음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또 저도 그런 조언을 겸손하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종종 좀 알려주세요.
1: 네, 꼭 말해주겠습니다. 저는 벌거벗은 임금님을 아이들과 나누면서 팀 켈러의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책은 자아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인데,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 자신이 모두 왜곡된 자아라고 알려주는 책이었어요.
3: 맞아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자아는 아주 부풀려져 있지만 그 속이 텅 빈 공허한 상태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만함과 낮은 자존감 모두 다 자기중심성이라는 점에서는 결국 같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네. 멋진 옷을 입고 가시하고 싶은 임금님의 교만한 마음이나 내가 바보면 어떡하지? 나만 저 옷이 안 보이는 거면 어떡하지? 염려하는 그 낮은 자존감을 지닌 것이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다는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2: 네, 다 똑같은 교만이죠. 임금님은 옷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 한 것 같아요. 그 책에 인간의 본성적 자아가 교만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나를 높게 평가하는 것도 낮춰 평가하는 것도 아닌 나를 덜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적 겸손이라고 말하는 이 문장이 자녀들과 그림책을 보면서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1: 맞아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남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 둘 다 진짜 내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진정한 내 자아이고 내 모습이라는 걸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라라 자매들과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럼 어떻게 바라보실 것 같아? 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아이들의 답변은 당연히 하나님은 날 예쁘게 바라보시겠지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붙였어요. 하나님이 널 최고의 걸작품으로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딸로 존재 자체로 존귀하게 바라보신다고 아이들에게 말해주었네요.
3: 맞아요. 우리가 어떤 역할의 옷을 입고 있어서가 아니라 또 어떤 모양으로 꾸며서가 아니라

0: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미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자신과 아이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벌과 벗은 그대로 완벽했던 우리가 죄로 인해 옷이 필요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완벽하게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저는 이책 나눔을 마무리하며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럼 우리 영혼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무엇일까라고요. 아이들은 믿음의 옷, 죄가 없는 흰색 옷,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깨끗하게 된 옷이라고 답해 주었어요.
2: 듣고 보니 어린이 찬양 중에 하나님의 옷장이라는 노래가 떠오르네요. 이 찬양 가사에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사랑의 옷, 탕자에게 입히신 용서의 새 옷, 하나님 군대의 전신갑주 옷,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세마포 옷이 나와요.
1: 네, 아침에 눈을 떠서 나 오늘 뭐 입고 가지? 생각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바라보고 또 세상 밖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는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이런 옷들을 입으려면 먼저 내가 가식의 옷, 그리고 여러 가지 의무의 옷이나 포장된 옷들을 벗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임금님과 함께한 오늘의 그림책 마음톡 저의 한줄 느낌은요.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어야 예수로 옷 입을 수 있다입니다.
1: 저의 한 줄은 매일 하나님의 옷장을 열고 내 영혼에게 입힐 옷을 찾자입니다.
2: 저의 한줄 느낌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자입니다.
1: 네, 그럼 책갈피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사람의 관심, 자신에게 집중해 있는 공허함이 가득하고 나약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판단이 우리를 의롭게 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날마다 바라보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자녀들과 그림책을 함께 보며 자녀의 생각도 들어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같이 나누며 알아가는 그림책 마음톡 코너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벌거벗은 임금님 책을 봤는데요. 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시고 바라보시는 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옷에 대해서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세요. 오늘 방송 영상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꺼내 입으시는 기쁘고 아름다운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모든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영원히 우리가 찬양합니다. 기쁘게 고백합시다. 주

채우는 성령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신 우리 성령의 불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복음을 가지고 발걸음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헛된 것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보미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일기. 방송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예수 동행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은 사람의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도파민이 나오는 일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콤한 초콜릿을 먹을 때는 도파민 수치가 55% 늘어납니다. 아주 쉽게 도파민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단 음식에 중독된 사람은 살을 빼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종류에 따라 225%에서 1000%까지 도파민이 과다 생성되는데 일반적인 활동으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이 위험한 이유는 마약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24시간 도파민을 생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파민이 너무 생성되지 않으면 생존에 위협을 받습니다. 도파민 생성이 제한된 쥐는 바로 앞에 음식을 두어도 먹지 않고 굶어 죽습니다. 그걸 먹고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파민 생성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삶의 의욕을 잃습니다. 게다가 우울증과 파킨스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즐기고 누릴 만한 것들을 합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며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즐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과하여 허무한 것을 쫓아가며 인생을 무너뜨리거나 부족하여 삶의 의미를 잃고 무기력하게 사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쓴 예수동행 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하루가 시작하는 이른 새벽, 밖에는 비가 오고 창으로 신선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조용한 새벽, 신선한 바람을 타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주님, 부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관통하도록 내어드립니다. 이 새벽에 나를 비우고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 은혜를 부으심은 주님이십니다. 지역 목사님께서 영남신학대학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십니다. 아침에 소식을 확인하고 축하하러 갈지 여쭙니다. 마음에 다녀오라는 감동을 주셔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내도 축하하러 다녀오는 것이 맞다 하여 이 취임식 예배에 참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 모습은 언제 보아도 참 은혜의 순간입니다. 봉사의 일에 더 힘써야겠다는 도전을 받고 옵니다. 바쁜 사역으로 놓았다가 다시 읽기 시작한 프랑스 수도원 순례에서 수도원 영성을 읽습니다. 서방교회 기도 전통에 나타나는 레치오 디비나 묵상 말씀 기도에서는 성경을 읽는 것이 묵상이 되고 묵상이 곧 기도가 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요 침묵 속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관통하시도록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침묵 가운데서 우주를 창조하신 초월자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른 새벽 조용히 침묵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홀로 앉았습니다. 어느 해인가 청년 담당 목사로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에서 이른 새벽에 숙소에서 나와 캠퍼스 한켠에서 조용히 주님을 묵상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른 아침에 신선한 공기, 이슬이 맺힌 풀잎 하나, 작은 생물들의 움직인 흔적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음성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작은 침묵 속에서도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 서기를 갈망합니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동안 읽던 책을 끝내고 다음 책을 붙듭니다. 수도원 영성을 세우는 일에 성무 일도와 렉치오 디비나 그리고 노동이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렉치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를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갈 뿐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 달 동안 이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루를 주님 바라보며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축하의 자리에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오가는 빗길을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독서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내와 함께 피정 계획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세상 가운데 분주하다 보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느낍니다.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득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미 50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소개하고 어떻게 예수 동행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장로님이 쓰신 예수 동행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오늘부터 또 하나의 새로운 생활 패턴이 추가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거나 집중이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잘 조율할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을 부릅니다. 어머님 팔순 준비를 위하여 현장 답사를 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결심이 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어머니 팔순 준비로 답사를 다녀옵니다. 어제 다녀간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오늘 도착해서 연락을 드려야 할지 망설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실 텐데 굳이 나까지 시간을 뺏는 것 같아집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서 전화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었네요. 반갑게 맞아주시며 직접 문도 열어주시며 답사하는 데 함께해 주십니다. 어제 개업을 한다는 소식을 어머니한테 전해 듣고 나는 일정이 있어서 찾아보지 못하기에 작은 성의를 담아서 어머니 편으로 보냈더니 생각지도 못하셨는지 무척 반가워하셨다고 합니다. 작은 마음이 서로에게 큰 기쁨으로 더해지니 감사합니다. 퇴근해서 러닝을 하려고 했는데 월요일 러닝의 필요가 아직 무릎에 남아있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집에서 쉼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 퇴근 후 곧장 집으로 옵니다. 잠깐 쉼을 갖고 오늘은 일찍 예동일기를 쓰기 위해 PC 앞에 앉습니다. 내게 있는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쓰는 게 축복인지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답사 갔다가 사장님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눕니다. 고충들을 이야기하며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위하여 기도와 마음으로 협력하고 중보하게 하십니다. 새벽 성전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인과 아침 운동을 합니다. 지인이 교회에 더욱 열심히 나와서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게 조력자의 역할을 맡기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팔순 현장 답사를 하고 어떻게 할지 방향도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동일기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예수동의 일기를 읽으며 우리가 하루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주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심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성가 내 삶의 이유라 조수아의 목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쓰시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수 동행일기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어플을 통해 다른 분의 예수 동행일기도 읽을 수가 있고 나의 예수 동행일기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나눔 방을 통해 가족과 혹은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예수 동행일기를 함께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예수 동행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바라보게 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24시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일상에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 모든 분들이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동행 일기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진행해 예수동행 일기 쓰는 목사 울산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였습니다. 이제 주일 아침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성가 오셔서 다스리소서 브라운 50의 찬양으로 들려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예수동의 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동행하세요.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87세 복음 전도자 허봉랑 선교사를 초청해 목요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8-0558번, 지역번호 052-268-0558 세계로 기도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피아니스트 클럽 찬양팀에서 캔들 앤 피아노 워십 콘서트가 열립니다.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석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6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 대흥교회.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매주 이 시간에는 방어진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내 안의 괴물, 시기질투를 다스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포스터를 한 장 보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주 오래된 포스터죠. 이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식이 좀 되신 겁니다. 충, 십이지장충, 이런 기생충. 얼마나 뱃속에 많으면 저런 포스터까지 붙이고 홍보를 했겠습니까? 요즘 뭐 어린 아이들은 상상도 못하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찾아보니까 승정원 일기라는 이제 고문서에 따르면 영조대왕 아시죠? 영조대왕이 회충을 토해낸 적이 있답니다. 회충을 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회충은 사람과 함께하는 일용이다. 인간의 용, 인간 안에 거주하는 천하게 여길 것이 없다. 여러분, 조선시대 왕이 얼마나 존귀한 몸입니까? 근데 그 안에도, 그 몸에도 회충이 존재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사람 90% 이상이 한 종류 이상의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추정은 100%랍니다, 100%. 당연하죠. 왜 당연합니까? 어릴 적만 해도, 저 어릴 적도 기억을 하는데, 뭐 퍼다가 농사 졌습니까? 똥 퍼다가, 똥찌개 날라다가 농사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분이 비료였죠. 그러니 그 인분의 비료에 섞인 기생충 알이 땅에 그대로 뿌려지고, 그렇게 재배된 채소를 먹으니까 당연히 그게 또 들어가서 기생충이 감염되고, 그 인분으로 또 농사 짓고 퍼지고 90% 100% 순환이죠. 그래서 1960년대는 심지어 이 회충 때문에 1년에 약 2,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2,000명.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포스터 붙이고 캠페인 벌리고, 어릴 적에 구충 뒤에 1년에 한 번은 꼭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 분들 있어요.

그렇죠? 체변 봉투 이렇게 떠다가 막 학교에 내기도 하고. 아, 식전인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 지금은 이거 상상도 못하잖아요. 지금은 우리 안에 그 괴물,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기생충 완전히 박멸됐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회충 감염률 0.5%도 안 된답니다. 예, 구충제 먹는 사람도 지금은 없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생충보다 더 지독하고 더러운 괴물이 사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시기질투라는 괴물입니다. 이 괴물이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지요? 그 6세기, 아주 오래전이죠. 6세기 이래 1400년 넘게 우리 안에 괴물, 죄의 뿌리로 지적됐던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그래서 일명 뭐라 불렸냐면, Seven Deadly Sins.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 치명적인 죄. 죽음을 가져오는. 근데 그 7가지 괴물과 같은 죄 중 하나에 뭐가 들어있냐면, 시기질투가 들어있습니다. 시기질투가. 여러분, 이 시기질투라는 괴물이 지독한 게 다른 죄와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는데, 죄를 짓는 동안에도 전혀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예를 들어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그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나태, 탐욕, 탐심, 정욕 이런 것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태, 게으름, 편하잖아요. 좋잖아요. 게으르게 지내면. 탐욕, 욕심 부려서 뭔가 막 끄집어 모으고 쌓고 이러면 뿌듯하지 않습니까? 뿌듯하죠. 탐식, 먹는 즐거움. 와, 이거 좋죠. 정욕, 어떻습니까? 음란, 뭐 쾌락, 성적 쾌락, 말초적인 즐거움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기질투는 어떻습니까? 하는 내내 지옥입니다. 시기질투한다고 내가 즐겁질 않아요. 남의 잔치에 내가 배가 아픕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보면 내 영혼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아, 잠언 14장 30절 보면 시기는 뭐를 썩게 만든다고요? 뼈를 썩게 만든다. 야, 이게 뼈를 썩게 만든답니다. 뼈가 썩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존재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듯이. 시기가 이렇게 무섭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괴물이 살아요. 시기질투라는. 거의 90%. 아니 100% 모든 사람 안에 이 괴물이 삽니다. 특히 죄송하지만 여자분들 안에 더 강력한 놈이 삽니다. 이게 그렇죠? 여자분들 안에. 이건 놀라운 사실은 이 세속사회 또 경쟁을 막 하는 이런 세상 사회 속에만 이놈이 사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거룩하게 살던 수도사들의 마음에도 이 괴물이 살았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들의 마음에 시기질투라는 괴물이 꿈틀거리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거룩한 사역의 현장에 시기질투라는 괴물이 덮칩니다. 이 치명적인 죄. 자, 그럼 도대체 뭐가 이 괴물을 깨울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이 시기질투라는 괴물을 그럼 잠재우고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 영혼이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죄라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시기질투는 비교에서 시작한다.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비교, 비교. 예, 비교요. 오늘 본문 22절 시작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깊은 대화를 나누신 그 후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화려한 조명을 뒤로 하고 제자들과 함께 흙먼지 날리는 유대 땅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머물며 세례를 베푸십니다. 가르치시며. 자, 그런데 세례 요한도 거기서 멀지 않은 애논이라는 곳에서 제자들과 머물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소위 오늘날로 이렇게 한다면 이 유대 광야라는 이 좁은 바닥에, 우리로 한다면 이 방어동 이 좁은 바닥에 두 명의 스타 강사가 동시에 강의를 이렇게 개설한 꼴인 겁니다. 좀 구역을 나눠서 하시지, 좀 멀리 떨어져서 하시지 왜 그러셨을까? 23절에 친절하게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23절 보시면 요한도 세례 요한이요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뭐가 많았다고요? 물이 많음이더라. 유대 땅이 사막기후 아닙니까? 그 물 많은 곳은 한정적입니다. 세례 물에 들어가서 줬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도 겹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써 이런 조짐이 이상하죠? 사실 여러분 시기질투는 멀리 있는 사람과 하지 않습니다. 저기 뭐 미국에 있는 저기 북한에 있는 시기질투 하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업종, 나와 같이 비슷한 형편, 나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시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이런 비교의 시험대 위에 올려놓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하는데 진짜 실상은 내 인기를 위해서 일하고 나

중심으로 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대에 올려놓으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25절에 보면 사단이 납니다. 25절 보시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벌어집니다. 변론이라고 하니까 뭐 토론하는 거 좀 이렇게 점잖게 느껴지는데 원어의 뜻은 논쟁, 격렬한 말다툼 이런 뜻입니다. 말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정결 예식,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주제가 어떻게 영혼을 깨끗하게 씻을 것인가 뭐 이런 대화 중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유대인, 그 한 유대인이 이제 말다툼하다 보면 이제 화가 나지 않습니까? 대화 중에 비교의 독화살을 한방 날린 것 같습니다. 아이 당신들과 당신 선생들 세례보다, 선생 세례보다 저기 옆 동네 예수가 주는 세례에 사람들 더 열광하는 거 몰라? 가봐요. 더 많이 모여요. 당신들이 이제 함물 간 거야 이제. 이 비교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례 요한의 제자들 속에 머릿속에 거룩은 사라졌습니다. 누가 더 잘 나가나 비교만 남았습니다. 내면의 괴물 시기 질투가 깨어난 겁니다. 시기 질투가 깨어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며 사람들 다 그 사람에게로 갑니다. 시기 질투가 폭발한 거죠. 여러분 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말을 보면 이 시기 질투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오는데 바로 뭐냐면 과장된 비교입니다. 과장된 비교. 비교를 하는데 부풀리고 과장해서 하는 거죠.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정말 다 갔습니까? 분명히 23절에서 요한도 애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여전히 요한에게 와서 세례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기 질투가 작동합니다. 비교의 늪에 빠집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내 떡은 10이고 이만하게 보이고 남의 떡은 이만하게 100으로 보입니다. 이게 시기 질투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영, 빵으로 만들고 남이 받은 복은 무한대로 느껴집니다. 완벽하게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데 시기 질투가 우리 영혼의 눈을 멀게 합니다. 마치 여러분 회충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영양분을 빼앗아 먹듯이 남과의 비교가 우리가 누릴 감사의 영양분을 몽땅 다 빨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대신 뭘 쏟아낼게요? 원망을 쏟아내고 칭찬 대신에 비난을 쏟아냅니다. 자 여러분 아까 본 그 26절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이름을 안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요. 선생님과 함께 있었던 이,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이걸 다른 말로 짧게 압축하면 뭘까요? 다른 말로 짧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 사람이.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그놈이.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면 상대방의 인격도 이름도 지워버립니다. 오직 내 자리를, 내 이익을, 내 인기를, 내 몫을 빼앗으러 온 침입자, 그 사람, 그놈이 될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대체 위협이라고 하죠.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는 이제 버려진다. 이 공포.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치킨집을 차린 겁니다. 친구 녀석이 그런데 그 옆에 바로 옆에 얼마 안 됐는데 치킨집을 또 차렸어요. 야 전쟁이죠 이거 전쟁. 배신감 느끼고 이놈이 상도덕도 모르나 내 손님 다 뺏어간다. 난리가 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비교의 생리입니다. 비교의 생리.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거리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 들어보셨어요? 가보진 않아도 우리 들어는 봤지 않습니까? 저는 가봤어요. 의정부에서 군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신당동 떡볶이 거리 들어보신 분, 신림동 순대촌 다 들어보셨죠? 가보면요 집집마다 막 다닥다닥 원조 부대찌개, 뭐 원조 백순대, 어디가 원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기한 건 다닥다닥 가게들이 몇 개가 쫙 붙어 있으니까 이게 전국에 소문나서 우리 엄청 떨어져 있는데 우리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 있을 때보다 열 집이 모여 있을 때 시장 파이가 훨씬 커지는 소위 클러스터 효과입니다. 클러스터 효과. 그래서 시장이 모여서 장사하잖아요. 다 안 떨어져 있고 한 군데 모여서. 자, 여러분 이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지척에서 함께 세례를 줍니다. 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유대 땅 애논에 엄청난 부흥의 물길이 불 수 있는 소위 하나님 나라 확장된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 땅 전체에 회개와 정결의 바람이 불 기반이 마련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그게 안 보여요. 그 사람이 선생님과 같이 똑같이 세례 베풉니다. 사람들 다 그 사람에게 갑니다. 자, 여러분 다행히 오늘 보면 여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근데 성경은 이 시기질투라는 괴물이 왜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죄인지, 얼마나 놀라운 파괴력과 끔찍한 결과를 가졌는지를 성경 처음부터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가인과 아벨 사건 들어보신 분 많죠?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형제였는데 창세기 4장

1장에 나옵니다. 의미심장하죠. 1장, 2장이 천재창조거든요. 아, 보기 아름답게 창조돼. 3장에서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근데 바로 창세기 4장에서 살인이 나와요, 살인이. 근데 그 원인이 시기 질투입니다. 형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는데 아벨을. 왜요?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는 안 받고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살인이 예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시기 질투에 동생을 죽입니다. 살인사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였어요. 여선지자. 위대한 여선지자 그것도. 근데 그 안에 시기 질투라는 괴물이 눈을 뜹니다. 동생 모세만 주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자, 실수하자 동리를 이제 드러내요.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하시냐? 우리도 선지자 아니냐? 하나님이 그 시기 질투에 진노하십니다. 미리암이 어떻게 됩니까? 나병에 걸립니다. 나병에. 사울왕, 우리 많이 들어서 알죠. 사울왕. 다윗이 골리앗을 잡고 인기가 치솟습니다. 여인들이 저작거리에서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비교의 숫자가 사울왕의 귀에 꽂힌 순간 사울왕 안에 괴물 시기 질투가 눈을 뜹니다. 그 다음부터 사울은 뭐예요? 오직 다윗 죽이기. 여기에 올인을 합니다. 국정이고 뭐고 안 돌보고 거기다 인생을 겁니다. 그러다 결국 자기 인생이 망하죠. 여러분 모두 결과가 끔찍하죠. 또 전부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 질투가 타인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것 같아도 결국 나를 향해 내 머리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소위 자살폭탄 같은 겁니다. 시기 질투라는 괴물, 우리 안에 괴물 안에 우리가 계속 먹이를 주면 그 괴물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폭탄을 터뜨립니다. 폭탄을. 결국 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더욱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는 시대가 정보의 과잉 시대 아닙니까? 옛날에는요, 상대방이 자기의 얘기를 해주기 전에는 그 사람의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SNS, 무슨 카톡 프로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비교의 현미경, 확대경이 다 우리 손 안에 다 쥐어져 있습니다. 말하지 않았는데 엿봐요. 밤늦게 침대에 이제 누워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심코 이제 넘겨봐요. 동창 녀석이 와 외제차 옆에서 사진을 딱 이렇게 찍어놨어요. 아 평소 별로 안 좋아하는 라이벌 의식이 있었던 교회 집사님 가족이 해외여행 가서 웃고 있는 사진이 갑자기 딱 올라와 있어요. 누구 자식이 대기업에 합격했네 딱 합격증과 사진과 글이 딱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그 괴물이 비교하는 거잖아요. 비교라는 영양제를 맞고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옆에 코 골고 자는, 이럴 땐 자빠져 자는 거죠. 자빠져 자는 남편이 한심해 보여요. 아, 아직도 방에 12시 넘었는데 불 켜고 컴퓨터 게임에 몰두해 있는 자식놈 얼굴 꼴도 보기 싫어져요. 야, 누구는 이렇게 사는데 내 네팔자 이거 뭐야. 이 생각 한 조각이 내 영혼의 뼈를 깎기 시작합니다. 남의 행복을 구경하다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소중한 평안과 감사를 스스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최 장로님 이번 사업 잘 됐다며 축하해. 말은 하지만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당신은 도대체 뭐하고 살았어?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어요. 최 권사 아들이 이번에 결혼한대. 아, 신부가 좋고 직장도 튼튼하대. 그 소식 듣고 집에 가서 야, 너는 언제 결혼하냐? 언제 손주 보여줄래? 막 퍼붓습니다. 교회 내 젊은 인꼬부부 집사님들이 서로 막 위해주는 걸 보고 집에 가서는 당신은 도대체 저 남자 집사님 좀 보라고요. 저렇게 자상하고 쓰레기도 버려주고 설거지도 해준다는데 남편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는 너는 그 여집사님 좀 봐라. 얼마나 상냥하냐. 비교하면서 싸우는 거죠. 이게 시기 질투가 무서운 겁니다. 우리 일상이잖아요 그게. 타인을 향한 질투는 반드시 내 가까운 사람을 공격한 2차 테러로 이어집니다. 내 영혼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의 평안까지도 위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방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시기 질투는 단순히 기분 나쁜 감정 따위가 아닙니다. 1400년 동안 교회가 경고해온 데들리 씬,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는 죄, 우리 영혼을 확실하게 죽이고 우리의 존재의 근간이 되는 뼈를 삭게 만드는 치명적인 죄입니다. 이게 커지고 커지면 어디로 빠져요?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남의 연봉, 아파트 평수, 자녀 성적, 막 그 숫자 세고 막 비교하고 끙끙거리고 있는 분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시기 질투라는 괴물에 먹이를 주는 일을 멈추고 성령님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비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이 괴물을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 단순히 결단하고 비교하지 말아야지, 좋은 생각해야지, 좋은 말만 해야지,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이 강력한 놈을. 두 번째, 그
잡는

0: 비밀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말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기 질투는 자족함의 거룩한 훈련으로 이긴다. 자족함, 자족함. 자, 여러분,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쪼르르 달려와서 투덜거립니다. 선생님, 저번에 선생님이 말씀하던 그 사람이 근처에서 똑같이 세례 베풉니다. 사람들 다 그 사람에게로 갑니다. 그 소리를 세례요한이 듣습니다. 발끈합니까? 아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상도덕도 없이. 가서 데려와라. 사람 몰리는 비결 가서 빨리 가서 알아봐, 뭔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이? 27절 가서 보십시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1: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0: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요즘으로 하면 사람이 다 그 이유로 갑니다. 시장 점유율을 따진 거예요. 점유율을. 그렇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뭘 따집니까? 공급처를 따집니다. 야,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분께 사람이 몰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내 곁에 이만큼 남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받을 수 없다. 사람은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고 관찰하면 시기 질투는 내가 인생의 주인일 때 생깁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했는데 죄의 본질이 자기중심성이다. 하도 제가 말씀드려서 알죠? 자기중심성. 근데 그 자기중심성은 결국 선 넘기로 표현이 되고 발현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 최초의 죄 뭡니까? 선 넘기였죠. 역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창세기 3장 5절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인간의 테두리를 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은 반드시 선 넘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교로 이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과 누구를 비교한 겁니까? 하나님을 비교한 겁니다. 거길 뛰어넘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런데 내 모든 소유와 자리가 하늘로부터 온 선물임을 인정하면 인생에 비교할 필요가 사라지겠죠. 비교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선물은 주는 분 마음이니까. 아멘입니까? 힘이 없으시네요. 아멘입니까? 제가 아멘이라고 물으니 뭐 노멘할 수도 없고 그렇죠? 관성적으로 아멘. 근데 여러분 진짜 아멘이십니까? 솔직히 불만 아닙니까? 아, 왜 저 사람은 다섯 달란트고 나는 왜 한 달란트인데요? 왜 저 사람은 그럼 벤츠 주시는데 나는 왜 모닝 경차 타고 다게 하시는데요? 솔직히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제가 참 좋아하고 자주 묵상하는 구절이 이 시기 질투, 비교 의식, 저도 사람이니까 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구절이 두 구절이 있는데 그중에 구약의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면 시편 16편 6절 말씀이야. 나머지 신약 구절은 이따가 소개해드릴게요. 16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이런 멋진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인데 줄로 재어줬다. 마치 하나님이 측량기사처럼 직접 줄자를 들고 우리 인생의 한계와 범위를 이렇게 탁 정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역을 정해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그 구역이 아름답고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기 질투는 뭡니까? 자꾸 남의 구역을 담장 너머로 훔쳐보는 거예요. 훔쳐보다가 거기를 넘어가려 하는 겁니다. 아, 저 집은 왜 이렇게 줄을 넓게 쳐주셨지? 아, 저 사람은 벤츠 타고 다니는데 왜 나는 모닝이지? 시기 질투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는 반드시 뭐랑 연관되냐면 불신앙과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 구역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아름답고 멋진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셨음에도. 혹시 이런 생각, 이런 질문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이야기한 지금 시편 16편 이야기한 다윗은 왕 아닙니까? 왕. 다윗은 모닝이 아니라 벤츠 가졌고 다윗은 하위 1%가 아니라 상위 1%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편 16편은 다윗이 왕일 때 쓴 게 아니라 유대 광야 가드 땅으로 도망 다닐 때 썼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시편 16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16편 1절 보시면 1절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도망하는 사람의 고백 같죠? 도피 중에 쓴 것 같죠? 지금 다윗은 자기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하위 1% 가난한 자보다 더합니다. 현상수배 범위니까요. 그런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그 다윗을 지금 현상수배에 딱 붙인 죽이려 했던 사울왕, 사울은 어떻습니까? 왕궁에 살아요. 왕궁에 살면서도 시기 질투로 지옥을 삽니다. 하나님이 자기 그 많은 것을 주었는데 줄로 크게 구역을 정해주셨는데 아름답다고 느끼기는커녕 비교 대상

0: 안 되는 그 어린 소년 다윗, 그것도 자기 사위 아닙니까? 다윗 때문에 지옥을 삽니다, 지옥을. 근데 반면에 다윗은 광야에 앉아서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고난의 구역이 아름답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시기 질투를 이기는 자족의 문제는 내가 벤츠를 타느냐, 모닝을 타느냐, 내가 상위 10%냐, 하위 10%냐,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주님으로 모시는가, 이 문제인 겁니다. 자, 세례 요한 보십시오. 오늘 본문 보시면 28절, 2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의 말인데,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기 질투에 부글부글한 제자들에게 소위 완전히 애들 표현으로 뼈 때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얘들아, 너희가 들었잖아. 내가 내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다 듣지 않았느냐? 그럼 너희가 그 말들의 증인들 아니냐?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신부인 사람들이 신랑이 예수님께 가는 걸 보니까 나는 오히려 기쁨이 넘친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본인에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소위 들러리라는 겁니다. 신랑이 아니에요. 신랑의 자리를 넘보지도 않습니다.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그 길을 준비하러 온 친구 들러리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멋진 고백을 해요. 30절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하여야 하리라. 오, 여러분 여기 어디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그걸로 족하다. 난 점점 잊힌데도 좋다. 그게 내게 줄로 그어주신 구역이다. 이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스펙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소위 유대사회에서 제사장이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집안, 금수저. 예수님은 저기 시골, 깡촌, 나사렛, 목수 출신입니다. 가장 하층민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나이로 따져도 세례요한이 형님입니다. 유대사회에서 나이가 많은 건 큰 존경의 표시거든요. 나이도 많아요. 게다가 세례요한은 이미 그 나라가 유대 지도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선지자, 대스타였고 예수님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세례받고 이제 막.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우리 같으면 이거 뭐 스펙이나 뭘로 봐도 이 근로 사람이 다 몰려? 시기 질투가 막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근데 세례요한은 오히려 기뻐하며 자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시기 질투를 그냥 둬도 된다. 아니요. 우리 뼈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해요. 뼈를 썩게 만든다. 우리 존재의 근간을 흔든다는 겁니다. 시기 질투는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결국 나도 죽이고 남도 못 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각자의 삶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입니다. 줄로 재어주신 구역. 광야에 있던, 초가삼간에 있건, 궁궐에 있건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에요. 그러니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해하셔서, 아유 목사님 내가 지금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하고 빚더미고 그럼 이렇게 살다 죽으란 말입니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운명론이고, 다윗이 광야에만 있었습니까? 결국 뭐가 됐어요? 왕이 됐잖아요. 구역을 넓혀주셨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광야조차도 내게 줄로 되어주신 구역입니다. 감사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구역을 넓혀주신 거예요. 넓혀주신 거.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에 있었어도, 왕이었어도, 초가 삼간이었어도, 궁궐이었어도 그 자리가 내게 하나님이 줄로 되어주신 구역이다 알며 찬양하며 감사했던 겁니다. 이 어떤 상황에서도 풍부하건 비천하건 그 자리에서 비교하지 말고, 비교로 막 시기 질투라는 우리 안에 괴물에게 계속 밥을 주지 말고, 그래서 계속 다운되고 처지고 싸움 일어나고 서로 막, 그게 아니라 자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그걸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신약에서 한 구절 소개해드린다고 그랬죠?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바울이 감옥에서 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1: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0: 아멘.

0: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자족은 저절로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우는 거예요. 어디에게서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신앙생활 좀 하는 분들 외우시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어디 문맥에 쓰였다고요? 자족에. 다른 데 쓰인 게 아니라고요, 이게. 막 아무 데나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문맥에서요? 자족하기를 배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그 모든 게 뭡니까? 풍부에 처해도, 다윗처럼 광야에 있어도, 궁궐에 있어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기에 쓰인 말이야, 이 말이. 그러니까 자족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정도로, 그래야 배워질 정도로 소중한 것, 쉽지 않은 것. 그럼 그만큼 시기질투라는 괴물이 무섭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시기질투로 나도 죽고 내 뼈가 썩고 또 내 옆에 사람도 죽이고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자족함 계속 배워가야 돼요. 광야에서든 왕궁에서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먼저 감사를 찾으십시다. 분명히 감사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시기질투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딱 알잖아요. 캐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두 구절을 묵상하세요. 시편 16편 또 빌립보서 4장.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우신 구역.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비교해서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선을 넘는다고 그 사람께 내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서 이 두 말씀을 우리 안에 꽉 붙잡아서 우리 안에 괴물 시기질투를 죽이면 하나님이 줄로 지으신 구역이 감사함 가운데 점점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방어진 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01-2351번, 지역번호 052-201-2351번, 방어진 제일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오늘 현충일입니다. 온 이른 돌이 됐네요. 6월의 첫 주말이지만 달콤한 휴식보다는 먼저 숙연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 6월은 그런 달이죠. 헛된 이념과 탐욕에 맞서 자유를 지키다 총탄에 맞아 쓰러져간 그 많은 이들의 기억이 안타깝게 다가오는 달입니다.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잊힌 달이 될 수 없죠. 나은 듯해도 그날의 상처는 자자손손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더구나 전쟁을 일으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고 무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들은 지금도 그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충일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죠. 폐허에서 일어나 선진국을 이룬 우리나라입니다. 서로 보듬고 지켜내 더욱 발전시켜 세계의 빛과 같은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라이트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애쓰고 힘써서 낙을 누리는 것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진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결국 삶에서 나타납니다. 감사와 불만으로 말이죠. 알고 감사하며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아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러분은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7234님 사연이에요. 신목사님 안녕하세요. 듣기만 하다 문자 보냅니다. 직장입니다. 이 시간 목사님 목소리를

들으면 평안해지며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은혜 많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7234741. 그런데요, 저 이런 사연을 받으면요, 주말에 근무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부터 들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남들 놀 때 우리도 좀 쉬고 놀고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남들이 어디 여행 간다 하면 여행 가고 싶지 않아요? 뭐 요새 보니까 남들이 뭐 투자한다 하니까 뭐 다 투자한다고 막 뭐 하고 그러다가 뭐 포모 현상이라 그러나요? 남들은 다 돈 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거기 동참하지 못했네. 뭐 그렇게 몰래. 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말에 이렇게 일하는 거는 사실 그 자체가 불만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참 많은 환경입니다. 아니, 나는 왜 저런 직장이, 나는 왜,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모두 알죠. 네, 그런 자세는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 당연한 걸까요? 그런 걸 다 알면서도, 아, 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또 부정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감사와는 정반대의 말을 또 툭 또 하게도 되고.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 주말에 일을 하면서도 야, 이 시간에 이제 누구 목소리를 들으면 아, 제가 또 부끄러워지네. 평안해지면서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하시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심령을 다독여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니 평안해지고 즐거워지고 기쁜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하죠. 아, 남들은 지금 어디 놀러 간다는데 나만 지금 여기 나와 있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은혜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이 성도된 우리의 이 복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늘 편안하게 이렇게 사연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어노인팅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온 마음 다해.

무슨 일이에요?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됐네요. 4918님 사연 같이 또 나누도록 하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즘 들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이 떠오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과 형편들이 저를 짓누르네요. 목사님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목사님의 평소 신념이 궁금합니다. 네, 4918님, 아유, 이렇게 저 깊이 있는 사연을 주셨어요. 저 한 줄 한 줄 이 사연을 보면서, 예, 정확히는 들으면서 참 여러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요? 네, 이제 연륜과 연세가 좀 느껴집니다. 철없을 때는 이런 생각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신앙의 깊이가 이제 더해져 가면서, 네, 이런 진정한 고백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찬송이 떠오르면서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과 형편들이 저를 짓누르네요 해주셨어요. 우리 살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죠. 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시편 73장에 보면 그 성전에서 이제 찬양대를 이끌던 그 지휘자께서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네, 하는 고백의 시가 나오거든요. 네, 그 사연에 보면요. 악인들 보니까 막 형통해. 그걸 보니까 내가 막 실족하겠는 거야. 이거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 생각에 몰두하다 보니까 괴로움이 이제 더해졌다 하는 고백의 시가 있어요. 우리 다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이해의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걱정 근심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죠.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놀랍게도 생각을 지키시리라 해주셨거든요. 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통찰이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훈들 없어요, 세상에. 성령의 감동으로 붙들어 주시는 교훈 세상에 없잖아요. 목사님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목사님의 평소 신념이 궁금합니다. 아,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데 저는 뭐 이렇게 거창한 거 없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어진 이 하루에 최선을 다하자.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눈 뜨자마자 감사하자. 하루하루의 형편은 그날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더라도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건데 뭐, 네,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좀 거창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때 싶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참 좋네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0: ABC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고속도로 주유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국 제정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 QR 호출 주유도움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셀프주유소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현장에서 직원을 찾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주유소에 설치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인식한 뒤 도움을 요청하면 직원이 현장으로 와 주유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통해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동 과정에서의 불편을 줄이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시각장애인 보조기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16 WTC 보조기기 시연회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동작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사단법인 윌, 한국시각장애인 가족협회 등이 함께 마련한 자리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과 학습, 정보 접근, 자립을 돕는 다양한 보조기기를 직접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삶에서 단순한 편의용품을 넘어 이동과 소통,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번 시연회를 통해 필요한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가 더 널리 알려지고 장애인의 선택권과 접근성이 한층 넓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ABC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조수아님의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길을 가다 이런 문구를 봤는데요.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당신의 생각부터 바꾸라.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고, 결국에는 삶도 바뀐다는 의미겠죠. 분명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진짜 바꾸는 건 우리의 뜻이나 의지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과 권능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보다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믿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면서 오늘 첫 곡 듣고 옵니다.

조수아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에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복잡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지치기도 하고요. 또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바로 기도한다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평안함을 주십니다. 이렇게 생각이 많아질 때마다 먼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부터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좋은 나라 사람들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김 브라이언의 주가 일하시네. 또 옹기장이의 찬송가 메들리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하나님의 엑셀에 당신의 발은 필요 없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은 무엇을 찾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배우자, 여호와를 기다리라. 새 일자리, 여호와를 기다리라.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가? 경력이 쌓이고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최선이다. 그분의 계획에 속임수나 조작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그분의 전략은 사람들을 망가뜨리거나 타협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못살게 굴거나 사람들과 싸우거나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신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다. 하나님이 너무 느린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분을 믿고 기다리자. 고개를 들고 무릎을 꿇고 눈을 똑바로 뜨자. 여호와를 기다리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학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하자. 맥스 루케이도의 저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중에서 낭독해 드렸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 김수진의 선하신 목자, 오혜진의 하나님 사랑은, 또 원웨이 싱어즈의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진리 위해 찬송가 메들리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지 않아도 고민과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날들이 있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기도 하고요. 또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중요한 순간, 특별하고 큰 그런 일뿐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함께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작은 소소한 일상들, 운전하는 길에서도, 또 장을 보는 마트에서도, 가족과 식탁에 둘러앉은 그 어떤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상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루,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찬양 이어드리겠습니다. 소리엘의 그 사랑의 숨결, 아이자야 61 앨범 중에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클래식콰이어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가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토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예람 워십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평안한 주말 보내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 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Again, the Israelites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So the Lord delivered them into the hands of the Philistines for 40 years. Judges chapter 13, verse 1.
1: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사사기 13장 1절 말씀.
0: 헬로 에브리원 앤 땡큐 포 조이닝 어스 포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쉽. I'm Cha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선거가 있었고 오늘은 Memorial Day, 현충일입니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날이지요. 우리는 지금 평화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분들의 희생 덕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투표율도 높았고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소동이 크게 일었었죠. 선관위 사무총장이 결국 사과하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아무쪼록 당선되신 분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거 유세할 때만큼 국민들의 삶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선되신 분들께는 축하드리고 또 이번에 혹시 안 되신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2026년 극동방송 전국 운영위원 수련회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죠? 참석하신 모든 분들 은혜 많이 받고 유익한 시간 보냈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여름 시원하게 지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English Bible Fellowship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Stephen Curtis Chapman이 부릅니다. Blessed Assurance. 우리말 제목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After Jephthah died, 입다가 죽고 나서, the people of Israel again turned to local gods.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지방신들을 찾습니다. 다시 우상을 찾은 거예요. So God let the Philistines rule the Israelites for 40 years.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음 40년간 지배하게 하십니다. During this time, 이 기간 동안에 a man named Manoah and his wife had no children.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부인과 사이에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Had no children. One day, 하루는 an angel came and told the woman that she was going to have a baby.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한테 찾아와서 말해줍니다. That she was going to have a son. 아들을 갖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줍니다. Who would be a Nazarite from birth.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 된다는 것입니다. She could not drink any grape juice or wine. 그러면 이 아이의 엄마, 즉 마노아의 아내는 포도주스나 와인이나 이런 것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Could not eat any unclean animals. 그리고 또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And could not cut her baby's hair. 심지어 이 아기의 머리도 자를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가 나시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바로 삼손이죠. When the woman told her husband, 그래서 이 아내가 마노아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He asked the Lord to send the angel again. 그랬더니 he 여기서 마노아인데 마노아가 하나님께 다시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천사를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The angel appeared to the woman again. 그랬더니 이 천사가 이 아내한테 다시 나타났습니다. So she ran, 그녀가 달려가서 and got Manoah, 남편을 찾아왔죠. The angel repeated the instructions and waited while Manoah made a burnt offering to the Lord. 이 천사는 전에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었고 and waited, 기다렸습니다. While Manoah made a burnt offering to the Lord. 마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The angel was actually God. 그런데 이 천사는 사실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So he ascended into heaven. 여기서 he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Ascended into heaven. 하늘로 오르셨어요. With the fire, 불과 함께. From the burnt offering. 어디서 나오는? 이 번제에서 나오는 불과 함께 하늘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Manoah and his wife had their baby. 그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결국 아기를 갖게 되었고 and he began to grow. He 여기서는 아기이고 이 아이가 바로 삼손이죠. 그래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And be blessed by God.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면서 성장해 갑니다. Well, there were 12 judges in the book called Judges in total. 사사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Samson was the last one. 그런데 삼손이 마지막 사사였지요. The story about him shows that matters had got much worse. The story about him, him은 여기서 삼손이에요. 삼손에 대한

한 이야기는 shows 보여주는데요. Matters had got much worse. 이 상황이 많이 악화되었고 나빠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eople turned away from God.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등을 지고 말았어요. They suffered pain for what they had done wrong.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그들은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They did not change their ways. 그러면서도 그들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The Israelites made friends with the Philistines.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동안에 블레셋과 전쟁하고 싸우고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습니까? 이 사람들과 친구가 된 거예요. They married people from other nations now. 이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시각에서 보면 참 문란해진 겁니다. 네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민족과 다른 나라 사람들과 혼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The men from Judah's tribe chose to remove Samson. 그리고 유다 가문의 사람들이 삼손을 제거하려고까지 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otherwise they would spoil their good relations with the Philistines. 삼손을 가만히 놔뒀다가는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과 사이가 좋아졌잖아요. 이것이 망가질까봐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잘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사 삼손을 놔두면 그것이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거하려고까지 합니다. They let Philistines rule. 심지어 자신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In the story about Samson,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they never called God Yahweh.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They did not consider him as the covenant God.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에 하나님을 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질 않는 겁니다. Israel's people went away from God.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죠. And they stopped fighting against the Philistines. 그리고 블레셋과 이제는 싸움도 전쟁도 하지 않습니다. 참 요즘 우리나라의 실정과도 보면은 참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어제의 적이 동지가 되고 동지가 또 적이 되는 이런 현상들을 현대에 와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They could not see the difference between God and the world that was evil. 이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과 참 악을 행하는 세상과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However, 하지만 God continued with his plans.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밀고 나갔습니다. He even used Samson's selfish actions for his own purposes.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여기서 he가 하나님이에요. 삼손의 이기적인 행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목적을 이루십니다. Samson was not a leader with great skills. 삼손은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Who worked together with God.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He was an example of how God can use people's lack of skill. He가 바로 삼손인데 He was an example, 좋은 예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How God can use people.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요? People's lack of skill.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데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는 것입니다. By this, 이런 걸로만 보아도 He can do what He has planned. He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누구 하나 없다고 못하시지 않아요. 참 능력이 없는 삼손도 데려다가 큰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다음 찬양 들으시고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Triumphant Quartet의 찬양입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 우리말 제목은 주님이여 이 손을입니다.

Praying in English. 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So let's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that you always provide for our needs. Thank you that even when you have to punish us, you still plan for the future, when you will bless us again. Thank you that it is your goodness that draws us to repent and return to you. Thank you for showing us your grace toward Israel in allowing Samson to be born and used by you. Thank you for your great and mighty power to work through men. As we begin and enter new month, please help us to remember to honor you in our lives.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자, 지금 기도를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that you always provide for our needs. 항상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that even when you have to punish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셔야 할 때도 you still plan for the future. 앞으로 일을 계획하시고 when you will bless us again 그리고 우리를 또 축복해 주십니다. Thank you that it is your goodness that draws us to repent and return to you.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showing us your grace toward Israel in allowing Samson to be born and used by you.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 삼손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삼손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great and mighty power to work through men.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As we begin to enter new month, 우리가 새로운 달 6월에 이렇게 들어서서 시작하는 가운데 Please help us to remember to honor you.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In our lives, 우리 삶 가운데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치기 전에 단어 두 개 골라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장소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7절에 등장하고요. 우리말 엔세메스와 글릴롯입니다. 먼저 엔세메스부터 엔시메쉬. 엔시메쉬 이렇게 발음하시고 다음에 글릴롯은 골라일라스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골라일라스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도 삼손의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soo Kim. 네,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그리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0: 울산극동방송 전도우 프로젝트 울산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북부교회 정동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치고 힘드실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의 시기와 오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정처 없는 도망길, 끝없는 사울의 추적, 그리고 아슬아슬한 위기의 탈출. 이런 고난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다윗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목숨을 구하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 노새 있는 성소를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 성소에 있던 제사장은 아이멜렉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지쳐 쓰러질 것 같으니 떡이나 아니면 다른 먹을 음식이 있으면 좀 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에게는 보통의 떡은 없었고 대신 제단에 올리는 거룩한 떡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떡은 진설병인데 제사장 아이멜렉은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이 진설병은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아이멜렉은 이 진설병을 지금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아이멜렉과 다윗의 행위를 두고 정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아이멜렉과 다윗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아이멜렉과 이 다윗의 행동이 문자적인 율법의 규정을 어긴 행동이었지만 그 율법의 정신에 의거하여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해석하신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성소에서 먹은 이 거룩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에서 지친 우리에게 활력이 넘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이 거룩한 떡을 먹은 후에 이제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내어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마침 성소에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의 칼이 그 성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사용하셔서 약탈자 블레셋을 이 단번에 꺾어버리신 그 위대한 승리를 기념할 목적으로 골리앗의 칼을 성소에 두었던 겁니다. 아이멜렉이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기 골리앗의 칼 말고는 다른 칼은 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 좋은 무기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제 다윗은 그 칼을 차고 길을 떠납니다. 다윗은 허기 졌으며 심히 지쳐 있었고 무방비인 상태로 이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힘과 능력을 얻고 무기까지 갖춘 든든한 모습으로 성소를 나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지치고 힘들 때 달려 들어가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남으로 양식과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있으십니까? 저는 저의 나이 30대를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이 사법고시 공부로 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신림동 고시촌은 정말 살벌한 동네입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그러니 이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합격하기 위한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한 겁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 낙오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실패와 좌절감을 견디지 못해 1년에 서너 명씩은 꼭 자살하는 동네가 바로 이 신림동 고시촌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니 이 고시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돈도 많이 듭니다. 학원비는 어찌 그리 비싼지요. 제가 저희 집 기둥뿌리를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고시 공부를 하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지친 광야와도 같은 고시 생활 속에서도 저에게 영의 양식과 새 힘을 공급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공부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교회의 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 저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법고시에 실패하고 이 부산에 있는 집으로 내려왔을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리자 깊은 절망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일들에 실패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저는 그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패와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다시금 저를 일으켜 세운 곳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교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일어날 힘이 없는 저를 우리 주님은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모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

0: 지치고 힘이 없고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무기 하나 없는 저는 그 교회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나올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새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갔습니다. 지금 이 길이 저에게는 너무 좋고 행복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게 사는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성소에서는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혹시 힘이 드십니까? 지치십니까? 새 힘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십시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멋진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혹시 힘이 드시나요? 새로운 힘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성소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신앙의 방황을 접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보내주세요.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을 기입하시고 예수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좋은 교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87세 복음 전도자 허봉랑 선교사를 초청해 목요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8-0558번, 지역번호 052-268-0558 세계로 기도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피아니스트 클럽 찬양팀에서 캔들 앤 피아노 워십 콘서트가 열립니다.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석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6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일교회, 저녁 7시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오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 오염 물질을 환경 친화 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R 극동 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울산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들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후속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될 것, 많이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 본문은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이거 뭐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조금도 과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아주 신앙의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발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전돼야 되는가?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진실함이 묻어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양적인 의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양적으로 많이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질적인 기도를 하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양적으로도 많이 기도하는 것 우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면 단순하게 양적으로만 많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질이 정말 양질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양적인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질적인 기도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바른 자세의 농도 짙은 기도, 한마디로 진실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질적으로 수준이 높은 그러한 기도를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래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이 뭐 중요성을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기도할 때 좀 더 진실하게 바른 자세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2026년도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기도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올해 2026년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질적으로 성숙된 기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 하나님이 보시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질 못하는가, 어떻게 시간이 지나 늘 똑같은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때 와, 이제는 좀 변했구나, 달라졌구나, 역시 울산제일교회 120주년 된 교인답게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진실하게 기도한다라는 주님의 칭찬을 꼭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기도가 갖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듣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기도할 때 이걸 알고 기도하고 있었는가?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기도에 합당한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응답받는 기도, 진실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이어서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들, 정말 기도의 모습 가운데 없어서 하는 것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는 1년 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제1교회가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슨 평등하기나, 굉장히 심각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은 유대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취급받기는 신앙적으로는 이방인 취급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요. 신앙의 표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지금 2000년 뒤에 복음서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고 그들의 형식주의를 지적하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바리새인 하면 외식주의자, 형식주의자, 잘못된 신앙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는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당시로 돌아가게 되면요.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최소한 그들이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리새인 하면 야,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가? 부러움의 대상,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2000년이 지난 지금 만일 우리 중에 누가 바리새인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면 모두가 존경할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가? 야, 나도 저렇게 좀 한번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 나는 저게 되니까 정말 신앙도 아니야, 믿음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복받지 못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이 세계에서는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 택함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의인, 죄인, 부자, 가난한 자, 이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구분되어져서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부자든 가난하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든 아니면 악하게 살았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존경하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지적하면서 저런 사람 있는가 이렇게 비난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어떻게 평등한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물론 은혜를 얻은 죄인이 있고 은혜를 얻지 못한 죄인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똑같이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으로 평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 그래서 특별한 의인이라는 의인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겁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고 이방으로 태어나서 구원받, 이게 없어요. 구원은요, 어느 공동체에 속하면, 어느 가문에 태어나면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몇 대를 했기 때문에 나는 몇 대 신앙생활 집안이다,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울산제일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하면 무조건 구원받는가? 아니에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속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보면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 구원이에요. 사회 구원이 아닙니다. 공동체 집단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구원 얻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보다 교회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훨씬 더 높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기를 확률이 별로 없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나 그것은요, 이 공동체 안에 속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구원 얻는 거예요. 그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이나 아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난 구원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겁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또한 동시에 기도도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막 뜨겁게 기도한다고 거기에 속하면 내 기도가 무조건 하나님께 상달되는가? 그 분위기에 나도 열심히 기도할 수는 있지만 내 기도가 상달 하나님께 응답될 건지 상달될 건지는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인 세리도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비록 바리새인이라도 존경받는 신앙인이라도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지위가 높고 낮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신앙 생활을 길게 했는지 짧게 했는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집안이 신앙의 몇 대째 집안인지 아닌지 별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누구라도 진실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진실만이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했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인정하시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쉽게 들으시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지적하고 있는 세리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본문에서는 극단적인 두 인물을 비교하죠. 우리는 바리새인 세리 이렇게 하면 뭐 생각 없는데 이 유대사회는 바리새인과 세리하면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의인과 모든 사람이 비난하는 죄인의 극단적인 모습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바리새파를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당파들이 있었는데 에세네파, 헤롯당, 뭐 몇 가지 당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바리새인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때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페르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 단어의 뜻은 구별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이 말하고 있듯이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구별되어 있는 그래서 권위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요 신앙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자원하에 나섰기 때문에 그들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음식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것 전반적으로요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이렇게 다르게 살기 위해서 산이나 들 뭐 이런 데 깊이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고립되게 살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생활 사회 속에서 살면서 그 속에서 먹는 것 구별해서 마시는 것 구별해서 말하는 것 구별해서 행동하는 것 구별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겠다고 나온 사람들이고 그 모임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들이 종교적인 힘과 권위를 가졌고 예수님 시대 되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미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온 것입니다. 이들 바리새인들은 쉽게 얘기하면 전문적인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있어 종교가 최우선이에요. 물론 우리도 모두 신앙이 최우선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에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모양 자체가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반적인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복잡하고 까다로운 크고 작은 종교적인 규례들, 규범들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처음 나오는 그 모습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실제로 그거를 지켜나가는 모습 인하여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 진짜 중심은 사라지게 되고 형식적인 거창한 의식 그리고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내용들 이것만 남게 됩니다. 그래야 결국은 형식주의 외식주의자들로 지적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적인 거창한 의식은 있는데 그 속에 신앙에 진짜 담겨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속이 안 보이니까 겉모습을 보고 존경을 했는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 속과 겉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신앙의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겉모양만 있지 속은 하나도 없는 가운데 그렇게 하니까 책망하신 거예요. 대표적인 주님이 책망하신 내용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무덤을 겉은 회를 칠해서 깨끗해요. 하얗습니다. 깔끔해요. 근데 그 속에는 시체가 푹푹 썩고 있다라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하나님을 위하는 척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척 기도도 하고 그렇지만 그 속은 하나님 보실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들 형식주의 내용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나 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그 본문의 뜻은 잊어버리고 제도적인 형식만 열심히 지키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보고 주님이 지적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때문에 종교적인 교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본래 바리새인이 시작이 나빴던 게 아니에요. 시작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자원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소리에만 관심 갖고 정말 주님 앞에 있는 중심의 진실은 하나도 없고 그냥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교만해져서 나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대표적인 종교의 교만이 바리새인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의 세리는 말할 수 없는 천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점령자 로마를 위하여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세금 걷는 제도 자체가 악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소득이 얼마니까 재산이 얼마니까 거기에 얼마의 세금을 내라. 이건 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내야 되는 세금이니까 이거는 좋은 법이에요.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 세금으로 도로도 깔고 세금으로 도랑 결혼도 놓고 세금으로 이 모든 움직이는 거예요. 세금으로 버스도 도와드려도 하고 이런 거죠. 세금 내는 건요. 그건 우리 모두의 삶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는 이 세금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로마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만 관심을 갖고 이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에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가지고 이 당시에 유대에서 세금을 걷으면 유대 사람들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된 일이 했는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세금을 거둘 때 로마에 바칠 것만 걷는 게 아니라 세금을 걷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세리들, 이 사람들의 생활비, 월급 이 자체를 너희들이 세금 걷어서 알아서 가져가라 해요. 그 로마 정부에 세금을 월급 하나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어차피 욕먹을 거, 이왕에 거둘 거 돈이나 많이 벌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적당히 순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이 그냥 긁어모으는 일을 했던 게 당시의 세리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백성들의 고혈을 빠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 세리는 당연히 포악해지지요. 많은 것을 뺏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냥 뺏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악해져서 많은 것을 빼앗아 자기 몫을 착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세리는 모든 유대민족들에게 반민족주의자이고, 그리고 착복하는 자, 포악한 자, 저들은 신앙과는 관계없어. 하나님 복과는 관계없어. 율법과도 관계없고, 저들은 심판받아서 벌받을 사람들이야. 이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세리는 로마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당연히 천대받고 그 사람들은 아주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민족의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죄인 하면은 대표적으로 세리와 창기예요. 이게 죄인이에요. 세리와 창기. 그러니까 누구든지 세리하면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죄인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바리새인의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요, 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다라면요, 모든 교인이 다 그 앞에서 존경할 거예요. 그 앞에서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와, 대단하다 이럴 거예요. 바리새인의 삶을 보면요, 하루에 세 번 꼭 기도했습니다. 7일에 이틀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1조 정확하게 했습니다. 대충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살면 우리 중에 누가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좀 저렇게 살아왔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바리새인과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는 세리. 누가 봐도 잘못되고 누가 봐도 욕하는 세리.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바리새인 출신인가 세리 출신인가가 아니라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 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면 세리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이 없이 기도하면 바리새인이라도 그 기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2026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의 횟수, 기도의 시간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보실 때 진실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기도하는 우리 제1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에 주님께서 칭찬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리가 이렇게 기도했다. 세리니까 그 생각 빼고 주님이 보실 때 진실함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를 받으시는데요, 그 진실의 첫 번째 모습이 뭔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 자기는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구제도 했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칭찬도 얻으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이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평상시에 나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자기가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나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쉽게 생각했을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본문에 보니까 멀리 서서 가운데 오지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앞에 나오지도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서보다 큰 죄를 지었다는 걸 알고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감히 눈을 더 하늘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참으로 흉악한 죄인, 무자격한 인간이라는 것을 세리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서서 두려워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평상시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 우린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기도 잘하는 사람들은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유대인은 원래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늘을 쳐다보고 눈을 뜨고 하늘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들고 주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유대인의 기도예요. 예수님 시대의 기도. 우리는 지금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 이렇게 하는데, 본래 유대인들은요, 눈을 뜨고 하늘을 쳐다보고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 우리가 지금 우리 눈을 감고 하는 줄 아세요? 집중이 잘안 되기 때문에, 눈 감는 게 집중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기도하니까 어떤 교인이 목사님이 눈을 뜨고 기도한다고. 제가 그래서죠. 당신도 그럼 눈 뜨고 봤네. 그렇잖아요. 눈 뜨고 보니까 목사님 눈 뜬 줄 알았지. 여러분, 성경에 기도할 때 눈 감고 고개 숙이 이렇게 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정말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눈 감고 고개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눈 감고 고개 숙이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자꾸 눈 뜨고 있으면 다른 게 자꾸 보이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께 집중해. 그래, 눈 감고 고개 숙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눈을 뜨고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요, 그렇게 못했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어떻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겠어?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어떻게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겠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손을 들 수 있겠어? 그래, 어떻게 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구속에서 주님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일과 사람들의 소리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생각 전혀 없이 기도했고, 이 세리는 자기가 생각해도 죄인이고 남이 생각해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서 가슴을 치며 눈을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 시작이 뭔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부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의인인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기도할 때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 세리의 기도는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이 세리의 기도에서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제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라고 그랬지. 내가 일부러 세리됐습니까? 이 로마 정부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월급이라도 제대로 줬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월급도 안 주니까 그랬지요. 로마 정부의 세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내가 한 거예요. 전 사람들 다 나 손가락질하면 저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상 탓하지 않고 사람 탓하지 않고 누군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구이 길게 기도한다고 해도요, 진짜 중요한 기도는요 딱 이거예요. 주님,

0: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기도의 가장 시작이고요.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올해 2020년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진실의 첫 번째 단계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만하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뭘 교만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의 은혜를 얻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신정로에 위치한 울산 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76-4010번 울산 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누군가 헬라 철학의 대가 탈레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을 아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가장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남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남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며 무책임합니다. 인디언 슈익스라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일주일을 걸어 다녀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좀 더 진실하게 나를 드러낸다면 다 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이요 부족한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며 기도하는 자는 십자가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간 찬양 가운데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조찬미님의 음성으로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들으시고요. 예수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유심히 보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대로 따라하라고 말씀하신다. 당신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본받아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든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다. 또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건 어디까지나 우리를 향한 그분의 깊은 사랑에 감격해서이다. 그리스도인이 의무감이나 죄책감,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틀린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우리는 용서를 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할 이유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11절 말씀.

O Lord, you are beautiful. 오 아름다우신 주여. 어쿠스틱 워십의 영어 찬송 들으셨고요. 이어진 찬양은 마이크 헤이즈의 How Beautiful 피아노 연주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에서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인천시립합창단의 구주요 광풍이 일어 찬송과 찬양 들으셨고요. 이전에 들으신 곡은 신용옥님의 음성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하셨습니다. 네, 매 순간 더 주님과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어디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푸른 초장 찬송 보냅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연아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빚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지금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인데요. 우리 존재를 향해 사랑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등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다고 여기시면 우리는 귀한 존재인 것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사랑받는 것인데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열등감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못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정하고 열등감이 아닌 사랑받는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조준모의 음성으로 오늘 첫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영나의 함께 행복 듣고 계십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은혜의 찬양들과 말씀, 또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 나눌게요. 먼저 샬롬 중창단의 하나님의 자녀들 들으시고요. 이어서 조수아 음성으로 예수가 거느리시니 나눌게요.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매일 통근 열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기차의 속력이 떨어지는 지점이면 늘 보이는 집에 늙은 부인이 항상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젊은이는 그 부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내어 회복을 비는 카드를 보냈습니다. 발신인 이름란에는 매일 언덕 철길을 지나다니는 한 젊은이가 라고만 썼습니다. 몇 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젊은이는 차장 밖으로 다시 그 방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침상은 비어있었고 창가에는 램프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에는 큰 글씨로 쓴 종이가 붙어 있었는데요. 그대에게 축복을 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내게서 나가는 한 줄기의 따뜻함이 좌절의 자리에 있는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오인숙님의 그대에게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CTS가 불러준 하나님 사랑은 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조수진이 불러줍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무엇을 하든지 참된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변함없이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인생의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기에 흔들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알면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에게로 맞추어진 것인데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임을 잊지 말고요.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에 함께한 박영나의 함께 행복,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계속해서 마크스 워십의 오직 예수뿐이네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행복지기 박영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명의 말씀.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다시 쓰는 부흥행전,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0: 말씀드리시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인생을 사람들이 흔히 표현할 때 파란만장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복받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 열망이 강해서 그가 하다 보니까 자기 형님의 장자권까지 빼앗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런데 그것이 치러야 될 대가는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이었고, 그래서 800km나 되는 자기 어머니의 그 친정집으로 이 바다나란 하란 쪽으로 이렇게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가서 자기가 피해서 살 만한 집, 거기에도 만만치 않았어요. 살기가 힘든 곳이었어요. 여기는 음모와 술수와 이 거짓과 탐욕이 판을 치는 냉혹한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웬만큼 내면적으로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경이 어려우면 그 환경에 휩쓸려가게 돼 있어요.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가오는 그 절망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후회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고 자기를 지키면서 결국은 사기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반열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는 기회가 바로 이곳에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살았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것을 인생 기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마다 다 삶의 기준이 있거든요. 좋다 나쁘다 옳다 틀리다는 그 기준이 다 다르지만은 하여튼 그 기준을 갖고 있어요. 내 예수를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 야곱을 지킬 수 있었던 그 기준, 그리고 야곱을 하여금 사기꾼에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그것, 이 믿음의 기준이 뭔가, 인생 기준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속에서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야곱이 누렸던 하나님의 영과 육의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 29절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정말 죽도록 수고해서 예수지 않으면 이런 표현하기가 어렵고요. 31장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고단했던 노동의 현장을 생생하게 증언하는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단어 사용한 것을 보면 이 더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더위가 아니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 열기 가득한 광야의 폭염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추위는 뼈마디가 시려운 혹한을 말합니다. 여기 그걸 무릅썼다. 그런데 무릅쓰고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아카리라고 하는 것은 삼켜버렸다, 먹어치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문 그대로 지켜가면 낮에는 폭염이 저를 삼켜버렸고 밤에는 혹한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처절한 고백이죠. 살을 내는 듯한 그런 추위와 폭염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눈 붙일 겨를 없이 요령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 외삼촌 당신도 알고 나도 그렇게 살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 죽도록 한 거죠. 그리 되면 얼마나 귀한 기억일까요? 그렇게 해서 돌아온 것이 뭐냐면 이 삼촌이 외삼촌이 야곱을 속여서요 열 번이나 품삯을 바꿨어요. 열 번이나 사기친 거죠. 게다가 7년간 무료 봉사를 하면 라헬을 주겠다는 이 아내 라헬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 사기를 치면서 7년을 약속하고 모슴처럼 일했지만 사기를 당해서 결국은 14년의 세월을 무보수로 일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본문이 시작되는 25절에 보면 그는 가족은 많았는데 무일푼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예수

힘썼는데 자기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가족은 늘어났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자리에서 그런 어려움의 과정을 겪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자녀를 봐도 너무 힘들고 위로 어르신들을 보니까 부모님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매일매일 돌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짐을 지고 있고 자신도 서서히 이곳저곳 아픈 곳이 드러나면서 아픈 가운데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걸 지금 우리가 함께 묻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 다해서 그 이유가 뭐냐? 이 미국의 심리학자 줄리안 로트라는 사람이 발표한 이론에 무슨 이론이 있는가 하면 통제 위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좀 어려운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은 쉽게 말씀드리면 외적 통제자와 내적 통제자로 나누는데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환경 앞에 주저앉고 그 다음에 무력해지는 사람을 외적 통제자라고 얘기해요. 내적 통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이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는 사람을 내적 통제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은 내면적으로도 자기를 이겨낼 만한 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환경은 더더욱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첫째는요, 그의 정체성이에요. 그가 집을 떠날 때에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그 축복할 때 그 아버지의 축복이 뭐냐면 너는 도망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그러니까 너는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야.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라고 생각하지 마.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약속의 유업을 함께 이을 그 너희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해. 바로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자기 마음속에 박혀져 있었어요. 나는 도망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을 잇는 사람이야.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그 확신이 있었어요. 게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정말 그 아버지가 약속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잇는 그런 백성으로 축복하겠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며 너와 언제나 너에게 공급해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인도해주겠다.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는 환경이 나빠서 좌절한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이 강해서 뭐 이겨낸 것도 아니라 그에게서는 새로운 가치관이 자기 인생을 결정짓는 자기의 새로운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이었어요. 자기 속의 정체성.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 하나님이 두신 거야. 나는 도망자로 온 게 아니야. 나는 축복의 통로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유업을 줄 사람으로 만들었어.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라는 이 사명자의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이나 삶에서 어렵고 힘들 때에도 여러분 내가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내 인생은 왜 이리 팔자가 사나워서 일마다 막히고 어렵고 힘드냐. 자식도 보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잘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속에 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도망자가 아니야. 회피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고 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단지 그가 생각하는 것 한 가지가 뭐가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시는 중이라는 사실들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그들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야곱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오늘 라반의 노예처럼 사는 것 아니야. 라반의 재산 불려주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여기서 얻어먹기 위해서 비굴하게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비굴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라반의 노예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고 고생 덩어리로 살아가는 거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축복을 잇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나를 만드셨어. 여러분 축복의 증거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축복의 증거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의 증거장이 될 만한 용량이 안 돼요.
축복의

풍노는 훨씬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을 보고 계신다. 이 확신과 믿음이 야곱으로 하여금 시련과 고난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셨고 야곱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생활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힘들고 질병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절망으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일들 많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나는 늘 피해자나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비록 아픔의 자리요 어려움 자리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사명의 자리요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약속의 자리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린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언약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를 사명자로 여기에 보내셨다는 것,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야곱이 이 과정을 거쳤기에 축복의 통로로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나의 마음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바로 그 사명과 하나님이 두신 자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삶과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던 여기에 머물라. 라반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라반이 사기를 많이 쳐서 그렇습니까? 야곱이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입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의 일은 열심히 일했다고, 정책을 잘 세웠다고, 사기를 쳤다고, 남을 속였다고 다 성공하거나 부해지진 않죠.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는가? 그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30장 30절 보니까 야곱이 그런 얘기예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외삼촌 집이 부유해지고 부강해지고 그리고 복을 받거든요.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라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발이 닿는 곳마다, 걷는 것마다 삼촌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일상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성취되는 구조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이 곧 메시지가 되는 선교적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려면 한이 없죠,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 염과 사정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나갈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은 오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잘 알려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 야곱의 아들 요셉이죠. 그는 형들에게서 예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도 보았더라. 보았다 그랬어요. 뭐냐면,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하게 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요셉은 여기서만 아니에요. 여기서 모함받아서 그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어도 그 간수장이 바라볼 때, 오, 저 아이는 뭔가 달라. 정말 하나님이 저 아이와 함께 하시던 것 같아. 저 아이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저 아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삶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자기 삶을 통해서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뭐였어요? 직접적으로도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그들이 꿈을 꾸어서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이 꿈을 누가 해석할까 할 때에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해석할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바로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을 못해요. 네가 꿈을 해석 잘한다는데 너가 한번 해석해보라 그럴 때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노예이면서도 죄수이면서도 존귀한 왕 앞에 섰는데 거기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고 바로 요셉을 통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자기 외삼촌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가는 곳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삶이라는 것, 선교적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축복할 때 주께서 그 길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레아와 라엘을 들로 불러내어서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 그리고 내가 무슨 결정을 할 때도 그렇게 결정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야.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라, 여기를 떠나고 고향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내가 오늘 이렇게 하는 행동, 이렇게 하는 말, 이렇게 살아가는 삶, 당신들이 볼 때는 남편이지만 이상해 봤을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그 원칙이 있어서, 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형통한 삶을 주신다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내 발길이 닿는 곳에, 라반의 집이 부유해지듯이 바로 내가 사는 곳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유리창과 같은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막는 무슨 방화벽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바로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과 입술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한마는 이 세상 그 노래 부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것을 믿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 자녀들도 보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 보면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만 나가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것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바로 그 삶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내 내면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버티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요,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인간의 잔꾀를 내려놓고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자 라반이 그를 붙잡기 위해서 품삯을 제안하라고 하죠. 이때 야곱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라반에게서 기대하거나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가 요청하는 대로 그대로 실행만 해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양들 중에, 양들이나 염소 중에 얼룩얼룩한 거나 점 있는 거거나 이런 것을 자기의 소유로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라반이 이거 웬일인가 웬떡인가 싶어서 알겠다고 당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라반이 한 것이 뭐냐면 자기 있는 양 중에 뭐 얼룩덜룩하고 염소 중에도 또 흰 것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걸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맡겼냐면 저 아들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자기 양 희고, 양은 주로 희죠? 희고 검은 염소는 야곱에게 맡기면서 이 거리를 3일 길을 멀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서 교배하면 엉뚱한 것이 나올까 봐 멀게 한 거예요. 이 말은 한 마리도 안 주겠다는 뜻이에요. 기가 막히죠? 사람이 탐욕을 부려도 그렇게 만드는 거죠.

0: 옮긴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세운 것은 야곱의 주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보여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붙잡았던 믿음의 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행동 경제학에 보면 프레이밍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이밍 효과인데 뭐냐면 사람마다 자기가 세상을 보는 틀을 갖고 있어요. 자기의 관점이라고 그러죠. 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틀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하면 어릴 적에 경험했던 것,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해서 지식을 얻었던 것, 또 영향을 받았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보는 틀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틀을 가지고 보는데 이 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과 선택이 달라진다는 이론이에요. 라반은요, 야곱을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불가능의 틀 속에 가두었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야곱은 이 틀 속에 갇히지 않았어요. 이 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느끼시는 대로 느끼고 하나님 보는 대로 보고 하나님이 듣는 대로 듣는 마음이 우리들 속에 그 영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지식을 얻고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이 내 틀이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 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틀로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지난날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절망이었는데 오늘 돌아와서 보니까 아, 그때를 내가 지나왔구나. 어떻게 지나왔을까요? 내 상식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올 수가 없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왔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낙담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바로 야곱으로 하여금 그 삼촌이 만든 그 틀 속에, 세상이 만든 틀 속에 거기에 갇히지 않고 자기가 베델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앞에 자기의 마음을 열고 자기의 시선을 두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바로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빚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도 하고 바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야곱이 받아서 누렸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02-962-0727,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이 시간 매주 클래식에 한 걸음 가까워져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요, 교수님.
1: 네.
0: 나.
1: 네. 제가 우리 하은 PD님께 나라고 보내드렸는데요. 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제는 일단 하은 PD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0: 네.
1: 삶 속에서 어떤 일들 속에서 하은 PD님의 어떤 전문성을 드러내는 그런 장소가 물론 방송국도 있지만 네. 다른 곳에서도 있으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네. 우리가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누구냐면요. 네. 어설프게 많이 하시는 취미 분들. 아.

0: 프로페셔널한 부분을 건드리시는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1: 네.
0: 하은 PD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선을 좀 넘으셨어요.
1: 그런
0: 그러면,
1: 상황이에요?
0: 네네.
1: 저한테.
0: 네.
1: 그러면 티는 최대한 안 내려고 하겠지만 솔직히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0: 그렇지만 그냥 그 상황을 무마하고 지나가시는 건가요?
1: 우선은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면 제가 그래도 극동방송에서 일하고 있고 하다
0: 네.
1: 보니까 뭔가 거기서 선을 넘으셨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또 말을 잘 못하는 타입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나갈 것 같습니다.
0: 네. 피디님처럼 하실 수 있는 것이 정말 최상이지 않나. 왜냐하면,
1: 전혀.
0: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뭐 하시기는 좀 어렵긴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1: 네.
0: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그런 지점만 되면요. 속에서 저라는 인물이 마구마구 올라옵니다. 내가 나인데.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었던 주제는 내가 난데 그런데 내가 나여도 되는가 이것으로 끝맺음은 안 되겠지까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동행을 해보고요.
1: 네.
0: 첫 번째 찬송가를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1: 네.
0: 저는 3절이요.
1: 3절.
0: 네, 간악한 마귀가 날 꿰어도 너 네가 그런 사람인데 지지 마 라고 꿰어도
1: 네.
0: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1: 아멘.
0: 아멘. 찬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찬송가의 가사 특별히 3절을 좀 유의를 해서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0: 네, 오늘 쉬운 클래식 함께한 찬송가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새 찬송가 433장의 찬송가로 함께했습니다.
1: 네.
0: 네, 오늘 주제가 나라고 하는 네,
1: 네네.
0: 주제인 것 같은데 오늘 어떤 곡들을 좀 소개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1: 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곡으로는 헨델의 파사칼리아라는 곡을 한번 감상해 보실게요.
0: 네.
1: 후에 할보르센이라는 작곡가께서 편곡을 하셨는데, 파사칼리아는 바이올린과 첼로가 연주되기도 하고요.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연주되기도 하는데, 저는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곡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나라는 사람을 주장을 하면 음악에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다고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이렇게 대립군으로 나왔을 때, 나 여기에서 너한테 지지 않을 거야 라고 연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곡을 들어보시면 어떤 부분에서는 비올라가 자칫 양보하는 것 같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아, 줄을 비올라가 잡고 있구나. 바이올린이 주인공이구나. 라는 걸 정말 쉴틈 없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여러분, 이 곡을 들으시면서 어떤 파이트 기운을 세워드리려는 것이 아니라요.
0: 예.
1: 어느 부분에서는 나의 의견을 무조건 접는 것만이 그것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은 아니다를 파사칼리아에서 저는 늘 느꼈던 것 같아요.
0: 네.
1: 다만, 내가 갈 자리와 아닌 자리만 구분할 수 있다면 정확하다라는 어떤 선은 있어야 되지 않나. 자, 그래서 이 곡을 통해서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비켜주고 나오는 곳이 어딘지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어떤 바이올린과 비올라 간의 힘겨루기라기보다는,
1: 네.
0: 네, 뭔가 이 둘의 어떤 장점의 극대화라고
1: 그렇죠.
0: 해도 될까요?
1: 네. 너무
0: 네.
1: 좋은 해석입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럼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 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처드 용제 온일과 양인모 바이올리니스트가 함께 합니다.

0: 번째 클래식 곡이었습니다. 헨델 할보르센의 파사칼리아라는 곡이었고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쟁쟁하게 연주를 하는
1: 그렇죠.
0: 그런 느낌이 드네요.
1: 네. 네. 마치 의견을 서로 강력하게 내어놓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을 받고요. 그 다음 곡으로는 제가 뭘 준비를 했냐면 네. 여러분 고전 중에서 어쨌든 나라는 인물들 우리는 절대로 져줄 수 없어 에는 저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 오, 아, 그런가요?
1: 두 가문 간의 그 어떤 팽팽함이 아, 이 비련의 주인공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음악을 들려드려 볼 텐데요. 발레 음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1: 일단 여러분 할보르센이 편곡한 우리 그 헨델의 파사칼리아를 들으셨을 때는 뭔가 선율들이 많이 들리셨을 거예요.
0: 네.
1: 근데 그 다음은 제가 현대 작곡가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프로코피에프라는 작곡가이고요.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서 작은 소녀라는 그러니까 줄리엣을 상징하는 그런 곡을 발레곡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텐데 하은PD님은 현대곡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작곡이 되어지고 있는 곡들이 포함이죠.
0: 네네.
1: 현대곡의 느낌은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0: 세련되고 뭔가 선율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뭐 그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1: 그러면 조금 반대급부로 한번 네. 접근을 해볼게요. 고전에서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심플함을 연주해줬다라고 하면 이제 낭만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차이콥스키도 만나고 브람스도 만나면 뭔가 인생이 담긴 듯한 풍부한 굉장히 낭만적인 음악들이 나옵니다.
0: 네.
1: 자, 그러면 사실 다 보여드렸어요. 깔끔함도, 심플함도, 낭만적인 것도, 정갈한 것도. 그럼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0: 오히려 좀 도전적인?
1: 그러니까 도전적인.
0: 특이하다고 해야 하나?
1: 특이하다. 너무 좋습니다.
0: 그런 쪽일까요?
1: 네. 여러분, 우리는 협화음이라고 하죠. 무언가 잘 들어맞는, 딱딱딱 그 자리에 맞는 음정을 들을 때 마음의 평안을 느낍니다. 그런데 조금 불편한 음정들이 있어요. 불협화음이라고 하거든요.
0: 네.
1: 그런데 현대사조에서는 그런 음정들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프로코피에프가 처음에 발레곡을 의뢰받고 네. 이 곡을 작곡을 했을 때 그 당시 무용가들이 거절했다고 해요.
0: 왜요?
1: 리듬이 너무 어렵고 음정도 그렇고 박자를 맞추기도

어렵기 때문에 공연이 불가하겠다라고 시작이 되어졌던 곡인데 지금의 여러분은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이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코피예프의 그 어떤 현대적인 감각의 로미오와 줄리엣 중 작은 소녀 감상해 보실게요.

0: 네, 쉬운 클래식 두 번째 클래식 곡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 작은 소녀 네. 네, 함께 듣고 왔습니다. 교수님 약간 작은 소녀라고 해서 네. 그런지 약간 찬찬한 느낌의 그런 네. 선율이 좀 흘러가는 듯한 느낌도 들고 네. 여러 가지 감상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일단 프로코피예프는 러시아 작곡가거든요. 네. 그런데 초연을 그 나라에서 거부당했어요. 너무 이상하다. 특이하다. 그래서 체코에서 초연을 네. 하셨고요. 그 뒤로는 계속 이제 여러 곳에서 올라오게 되는 음악입니다. 다음 곡으로 제가 똑같은 러시아의 작곡가인데 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차이콥스키의 곡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또 준비해 왔습니다. 피디님 네. 차이콥스키의 그 어떤 사진은 못 보셨죠?
0: 사진은 못 봤어요.
1: 저는 차이콥스키의 눈을 참 좋아합니다. 네. 색상이 에메랄드 빛으로 어떤 유럽의 호수를 스위스의 호수를 연상케 하는 그런

0: 그래요?
1: 그윽한 눈빛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예민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곡을 작곡할 때 이분의 곡은 정말 예민하고 무언가 날카롭고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분의 배경을 알았을 때는. 그런데 차이콥스키의 음악은 늘 광대하다는 느낌을 저한테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어떤 나고 자란 배경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렸을 때 꽤나 유복하게 자랐던 그런 작곡가의 어떤 상황에서 왔던 음악들이라면 또 이런 음악들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차이콥스키의 곡도 처음에는 좀 실패했어요. 프로코피에프의 곡이 현대적이고 리듬이 어려워서 네. 정작 춤을 추시는 발레리나들이 발레리노들이 거부를 하셨다면 차이콥스키의 곡은 초연에서는 큰 반응을 얻지 못하셔서
0: 그래요.
1: 많은 조언 그리고 수용 뜨더고침에 경로를 지나서 네. 다시 나오게 된 곡이 지금 여러분이 듣게 되실 곡들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일단 우리 차이콥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 서곡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0: 차이콥스키의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 환상서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교수님 곡을 들으면서
1: 네.
0: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술가 분들은
1: 네.
0: 뭔가 자신이 이렇게 딱 내놓은 어떤 결과물에 대한 뭐랄까 자존심?
1: 자아가 쓰시죠.
0: 예,
1: 맞아요.
0: 그게 굉장히 강하실 것 같은데
1: 그럼요.
0: 앞서서 설명하셨다시피 이 분이 거절당하셨고 네, 곡을 뜯어 고쳐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굉장히 스크래치가 많이 났을 것 같거든요.
1: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작곡가에게 작품이라는 것은 내 아이와 같으니까요. 근데 내 아이를 거절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차이콥스키 같이 예민한 인물이 이
0: 네.
1: 모든 것을 수용하기까지는 과연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까를 너무 많이 생각을 해봤고요. 피디님 왜 우리가 산 넘어 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0: 네.
1: 근데 그 산을 억지로 넘으려면 정말 그런 고역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조금 포지션을 바꾸기로 했어요.
0: 어떡해요?

0: 포지션으로요.
1: 탐험가.
0: 네. 네. 이 산을 내가 억지로 넘어야 되는 산이 아니라 네. 뭐가 있을지 너무 궁금해서 근데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력이라는 단어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1: 물에 뜨는.
0: 네. 네. 물에 들어가면 난 이렇게 무거운데 물에 뜨는.
1: 네.
0: 내 힘을 빼야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
1: 아, 네.
0: 오늘 곡들을 제가 감상을 하면서 아, 그 마음의 자아가 센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겪기까지는 쉽지 않았겠다. 그렇지만 내 힘을 빼고 기도 위로 떠오른다면
1: 아, 네.
0: 가능할 수도 있겠다. 내실을 기하는 네.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귀결해 봅니다.
1: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나 중심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은데
0: 네.
1: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0: 네네.
1: 오늘 이 쉬운 클래식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0: 네.
1: 그런 시간이 됐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0: 아멘.
1: 교수님 끝 인사 네, 전해주시면서 오늘 순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삶 속에서 살았던 시간이 참 많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력처럼 우리 몸의 힘을 조금 빼보기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좋은 클래식 음악으로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쉬운 클래식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87세 복음 전도자 허봉랑 선교사를 초청해 목요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8-0558번, 지역번호 052-268-0558 세계로 기도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피아니스트 클럽 찬양팀에서 캔들 앤 피아노 워십 콘서트가 열립니다.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석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6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세상과 인생의 허무함을 배경으로 삼아서 참되고 영원한 생명과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라고 하면 좋든지 싫든지 간에 미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건 알고 계신가요? 미국인들 중에 약 4천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이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매일 그렇다고 합니다. 부와 힘이 영혼의 평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단적인 증거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랍니다. 언젠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는 자기 재산에 아직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아니 그럼 대체 얼마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기자가 물었더니 아주 조금만 더요 라고 이렇게 답하는 걸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 말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는 영원히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영혼의

허기를 결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수면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인기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소위 셀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더 약물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는군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만큼 가지고 누리고 인기와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참 행복하기도 하고 매일 두 발 쭉 뻗고 꿀잠만 자게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성공과 성취, 사람들의 인정과 추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갖다 붓고 채워도 영혼의 공허함을 결코 메꿀 수 없다는 사실이죠. 유명한 팝스타였던 마돈나는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 두려움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까 봐 항상 강박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은 뭔가 보여졌지만 내일은 어쩌지? 여기서는 통했는데 저기서도 통할까?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자기를 다그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의 삶이랍니다. 차갑고 외면하고 싶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진실인 거죠. 다들 그렇게 쫓기고 불안하고 허기진 영혼으로 살아갑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대한 심연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키에르 케고르 역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그건 헛된 몸부림일 뿐이라고 지적을 했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의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역사가 기록된 세월만 해도 수천 년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온갖 문명과 문화와 기술과 철학과 이념 등을 발전시켜가며 영혼의 충만함, 내적인 만족감을 추구했지만 인류는 어느 것도 정답으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작금의 인류도 4차 산업혁명을 지나 5차 산업혁명을 내다보면서 찬란한 문명의 성취를 자랑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의 삶은 인간의 영혼은 허기지고 공허하고 두려워합니다. 채울 수 없는 것들로 채우려 하기 때문이죠.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극심한 갈증에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영원한 양식이며 또한 생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야 사람은 생명과 평안과 풍요와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그분에게 이만큼씩이나 중요한 존재였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된 셈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모르시거나 혹 믿다가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것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헛된 것들로 헛되이 영혼을 채우려 하지 말고 참되고 영원한 생명과 풍요를 주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지금 당장에는 잘 모르겠다 싶어도 괜찮습니다.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복음에 대해 물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

0: 듣고 받아 참된 생명과 구원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회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 당신을 영접합니다.
1: 예수님, 저는 지금 당신을 영접합니다.
0: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1: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0: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시고
1: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시고
0: 제 영혼의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1: 제 영혼을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0: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만족과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1: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기쁨과 만족을 맛보게 해주세요.
0: 그리고 교회를 통해 십자가 복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1: 그리고 교회를 통해 십자가 복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0: 인도해 주십시오.
1: 인도해 주십시오.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혹시 매일의 삶을 자기 증명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신 분은 없으신지요? 이 시간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 그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정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정도 내 마음속 갈증을 영원히 채울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당신을 위해 죽었고 당신을 위해 사신 그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신 분, 조금 더 알기 원하시는 분, 영접 기도를 따라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은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신청서를 보내드리고요. 신청서에 간략한 인적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뿐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성경 공부 오늘 이 시간은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목사님 오늘 말씀의 본문은 어디입니까?
1: 오늘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고요. 선악과에 대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0: 아, 네. 오늘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네, 선악과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선악과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제 마음속에 올라오는 질문은 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지?
0: 굳이.
1: 예.
0: 굳이 비.
1: 안 만들었으면은 굳이 그것을 따먹고 범죄할 이유도 없었을 것 같은데.
0: 그럼요.
1: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0: 네.
1: 그리고 또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한 가운데 잘 보이는 곳에 두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이, 먹으면 안 되는데 좀 안 보이는 데다 숨겨놓지.
0: 그러니까요. 그리고 좀 먹으면 안 되도록 막 이렇게 그룹들로 막 지키게 한다든지. 아니, 그런 보호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1: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0: 네네.
1: 근데 일단 한

0: 한 가지 우리가 고쳐야 될 생각은 선악과가 과연 에덴에 있는 동산의 정중앙에 있었는가? 다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죠.
1: 그렇죠. 뭐 동상 중앙에 나무의 열매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0: 네, 9절에 보니까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 네.
0: 이게 지금 가운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전 성경 개역 한글 보면 동산 중앙에는 이라고 번역을
1: 네.
0: 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중앙에는 아니고 가운데에는이 더 맞는 거고요. 이 가운데라고 하는 의미는 중앙의 의미가 아니고 교실 가운데에는 청소함도 있더라.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1: 아, 그냥 인더 교실.
0: 네, 어몽 이런 의미입니다.
1: 아, 이 에덴 안에
0: 네.
1: 어딘가에.
0: 네. 굳이 잘 보이게 하고 유혹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런 선악과는 아니라는
1: 아, 그럼
0: 거죠.
1: 굳이 찾아가서 따먹었다라는, 네,
0: 네.
1: 인간의 이렇게 모습이 나오네요.
0: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굳이 찾아가서 따먹었다. 오히려
1: 네.
0: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 왜냐면 정중앙이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지 않았냐, 유혹하시지 않았냐,
0: 네.
1: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굳이 뭐 정중앙이 아니라면 찾아간 거잖아요.
0: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거랑도 조금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1: 네네.
0: 선악과를 보통 현대인들은 사과나무를 많이 상상을 합니다.
1: 네, 저도 계속 선악과 하면 그 사과. 약간 이 아담스 애플 때문에 그런 건가.
0: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목젖 튀어나온 이거를 아담스 애플. 그래서
1: 네.
0: 선악과 따먹다가 목에
1: 거글린 거다.
0: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과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1: 네.
0: 고대 근동 혹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사과나무라고 당연히 생각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 네.
0: 근데 또 어떤 사람도 없었냐면 선악과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품종의 특이한 어떤 열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 네.
0: 일반적으로 유대 전통에 따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뭐였을까 여기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담은 전통들이 존재를 하는데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합니다.
1: 어떤
0: 하나는
1: 겁니까?
0: 포도나무, 포도 열매.
1: 포도나무?
0: 예.
1: 네.
0: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올리브, 감람나무.
1: 성경에서 많이 나온 열매들이기도 하죠.
0: 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흔한,
1: 네.
0: 그리고 그들이 아주 주식과 같이 좀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1: 우리가
0: 열매죠.
1: 사과 떠올리듯이
0: 네.
1: 예전에 우리 사과가 많았잖아요.
0: 네, 우리로 치면 뭐 사과, 배 정도 될것
1: 그런
0: 같습니다.
1: 거죠. 네네.
0: 그래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이 특별한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다른 과실수와 구분되어지는 독특한 것은 일단 아니라는 거고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오늘은 포도나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1: 네.
0: 에덴에 있는 동산에 포도나무가 하나밖에 없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1: 그렇겠죠?
0: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명령하실 때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라고 돼 있죠. 각종 나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에 보면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요거는 네가 진짜로 먹되. 진짜로 먹을 수 있으나. 요런 의미입니다.
1: 네.
0: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이것도 같은 표현이 반드시 진짜로 죽으리라. 그래서 이전 성경 정령
1: 죽으리라.
0: 죽으리라 이렇게 해놨죠.
1: 네.
0: 진짜로 이런 확실히 이런 것들을
1: 정말
0: 강조하는
1: seriously.
0: 네. 보통은 동사를 두번 연속해서 쓰거든요.
1: 네.
0: 하나는 부정형으로 하나는 일반형으로 그렇게 해서 강조의 법을 표현하는데 그렇게 사실은 임의로 먹되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 동사를 두번 연달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강조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포도나무라고 친다면, 포도나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금하신 그 나무 말고도 동산 지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 저 나무가 참 맛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포도나무 먹을 것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따먹는다라고 치면, 굳이 따먹는 거죠.
1: 네. 굳이 개를 찾아가서
0: 네.
1: 꼭 개를 따먹는.
0: 저게 무슨 맛일까 궁금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른 포도나무들이 너무 많으니까.
1: 네.
0: 그건 하나님께서 진짜 먹을 수 있도록,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럼 그거 먹어보면 되는데,
1: 네.
0: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뭔가 금

0: 진단의 영역까지 딱 만들어 놓고,
1: 네.
0: 아, 판도라의 상자처럼
1: 맞아요.
0: 너무 궁금하게 만들어 놓은 거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막 호기심, 요런 게 아니에요. 사실
1: 네.
0: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선악과를 보통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저 열매가 뭐지? 그럼 많이 먹어볼 수 있는 샘플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먹는 거는 딱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의 명령을
1: 어기려고.
0: 어기려고,
1: 그렇죠.
0: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담의 죄, 인류의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죠.
1: 그러네요.
0: 네.
1: 사실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잖아요. 뭐, 막 이렇게 보암직도 하게 해놓고, 좀 인간이 유혹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니까, 우리는 조금 아담과 하와에게 공감하는
0: 네.
1: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 오늘의 해석처럼 딱 생각해 본다면, 굳이 거길 찾아가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따먹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의도된 범죄인 거잖아요.
0: 그렇죠. 아주
1: 그러니까 이
0: 심각한
1: 범죄가
0: 거죠.
1: 심각한 거죠.
0: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인간들은 더 하려는 습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렸을 때 초코파이 사놨는데 저거 먹지 마. 엄마 아빠 올 때까지 저녁까지 손 대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 학교 딱 갔다 왔는데 아무도 없는데 초코파이가 보이면
1: 그렇죠.
0: 먹고 싶은 거예요.
1: 그 초코바이가 나를 부르죠. 네. 이리 오라, 이리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라고 하죠.
0: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선악과는 그거랑 완전 다른 거죠.
1: 그렇죠.
0: 어머니가 이 선반 위에 올려놓은 초코파이는 먹지 마. 근데 초코파이 먹고 싶으면 네 책상 위에 올려놓은 초코파이 몇 박스 있으니까
1: 저거 다
0: 거기에서
1: 먹어.
0: 먹어. 이런 거랑 같은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 어머니의 명을 어기고 굳이 선반 위에 있는 초코파이를 먹을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1: 그렇죠. 네, 없죠.
0: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율법, 최소한의 명령을 주신 거예요. 지키기 어려운 법이 아니고 당연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아주 가벼운
1: 네.
0: 그런 규정 하나를 제정해 주신 거죠.
1: 네.
0: 그리고 그 규정을 제정해 놓으신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걸 통치하는 왕적인 권한을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왕이 정말 하나님이 받는 영광을 다 받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야.
1: 네.
0: 나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1: 존재.
0: 종이야.
1: 네.
0: 순종하는 아들이 되라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기 때문에 명령을 주신 것이고 그 명령이 없이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1: 그렇죠.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경계 구분을 지어주지 않으시는 거니까.
0: 그렇습니다.
1: 네.
0: 또한 가지는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선악과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짜바,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이 중요한 것이지
1: 네.
0: 그 선악과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1: 그렇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든 사실 뭘 만드시든 하나님
0: 네,
1: 마음이죠.
0: 만약에
1: 네.
0: 꼭 선악과가 아니어도 돼요. 제가 봤을
1: 그러니까요.
0: 때는 저 바위 위에는 올라가지 말아라.
1: 하실 수도 있죠.
0: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바위에는 다 올라갈 수 있지만 저 바위에는 올라가지 마라라고 한다면 그 바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바위가 되는
1: 바위가
0: 거죠.
1: 네,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이건 질문이 틀린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1: 네.
0: 무엇을 깨닫도록 교만하지 않고 너는 은혜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왕의 자리에선 피조물이다.
1: 네.
0: 순종하는 아들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선 넘지 마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갭, 격차를 넘어서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이 명령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흔히 이 선악과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아담에게 주신 이 명령을 율법과 연결지어서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율법이랑 똑같은 거구나. 하나의 명령을 주셨지만 율법은 엄청나게 많은
1: 네.
0: 계명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똑같다는 거죠.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화의 길이 있다.
1: 네.
0: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진짜로
1: 죽으라.
0: 죽으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 명령에 순종하면 생명과

0: 명령이 보장되지만 그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에는 사망과 화가 내게 미친다. 그래서 율법과 똑같은 거죠.
1: 네.
0: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2장 16절 17절과 완전히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아담이 율법을 받았듯이 우리도 율법을 받은 것이고 그 율법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 네.
0: 결국에 아담이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내가 아담이었으면 지금 율법이 너무 많으니까 어길 수밖에 없는 게 존재할 텐데.
1: 그렇죠. 우리 인간은 거기에 공감하죠.
0: 만약 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 대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딱 너무 지키기 쉬운 그 법 하나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범죄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담 때문에 다 망쳤어. 이런 원망이 올라온단 말이죠.
1: 뭐 물론 우리가 원죄의 문제를 얘기할 때 아담 원망설이 같이 돌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도 하면서도 그 속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나도 똑같았을 것 같다라는 약간
0: 맞습니다. 100% 똑같았을 겁니다.
1: 네.
0: 이 아담이 범죄한 데에는 또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아담이 그냥 스스로 어느 날 가다가 저걸 먹은 게 아니고요. 미혹하는 자가 존재했습니다.
1: 네.
0: 뱀이죠.
1: 그렇죠.
0: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고 되어 네. 있는데 사단이 아마 뱀을 활용해서 아담과 여자를 유혹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유혹한 내용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1: 맞아요.
0: 하나님은 정녕코 죽으리라. 진짜로 죽는다 이랬는데 딱 거기 부정어 하나를 붙여서 진짜로 죽지 않는다.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1: 네.
0: 그럼 왜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는지 자기의 이유를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것도 하나님 언어랑 똑같아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1: 네.
0: 토시도 안 빠지고 하나님 말이랑 똑같이 하거든요.
1: 그대로 차용해서 쓰면서 속이는 거죠.
0: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이상한 말을 하나 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고 못 먹게 한 것이다. 이 말 듣고 이제 흔들리는
1: 그렇죠.
0: 거거든요. 그 말 듣기 전에 흔들리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1: 네.
0: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진짜로 뭐 굳이 하나님을 거역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지 않으면 먹을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불신앙이 생기는 거죠.
1: 그렇죠. 그리고 유혹이 생기고.
0: 예, 하나님이 거짓말했나?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건 나 못하게 금지해놨나?
1: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고? 막 약간 이렇게.
0: 하나님 저거 먹고 하나님 대놓고 나는 하나님 못되게 하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들이 그렇죠. 막 떠오르는 거죠. 근데 이 사단의 말은 100% 다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는 말을 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자기 것으로 말하다라고 할 때 참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 자기의 모국어로 말한다. 네이티브 랭귀지로 말을 하는데 그 네이티브 랭귀지가
1: 거짓말이다. 거짓말. 우리는 한국어가 모국어인데
0: 우리는 외국어 쓰러 가면 사실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지만
1: 네.
0: 한국말로 할 때는 생각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하죠. 마귀는 진실을 말하려고 그러면 막 생각을
1: 해야 되는데 거짓을 말하려고 하면
0: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1: 그냥 입만 열면 된다는
0: 네. 입만 열면 구라
1: 그러니까 모국어가 구라예요.
0: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죠. 저 사람 입 벌구야. 입만 벌리면 구라네. 그 사단이에요 이게. 사단의 속성은 입만 열면 나오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1: 네.
0: 그 대표적인 결코 죽지 않니라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죠.
1: 그렇죠.
0: 또 더한 거짓말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거 거짓말입니다.
1: 그럼.
0: 왜 거짓말이냐면 아담과 여자는요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됐어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 선과 악을 저걸 먹게 되면 아는 건가? 이것도 입 벌고 거짓말입니다.
1: 그렇죠. 네.

0: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과 악을 알게 되는지, 아니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바보 같아서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지, 과연 선악과의 정체, 선악과가 주는 효능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두 번째 시간에는 네. 선악과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마법적인 능력이 있어서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어지는 신비로운 그런 힘이 있는가? 네. 과연 아담과 하와는 지금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짐승 같은 상태인가? 선악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지만 전반부에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과라고 하는 명령은 선악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주신 것을 굳이 따먹으려고 하는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기에서부터 출발돼서 먹지 않는 한 굳이 따먹을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 신실하신 하나님을 놓쳤을 때에만 먹게 된다는 겁니다. 네. 대적하는 의미에서 네.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을 정말로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고 그분이 누구신 줄 믿었더라면 아담은 절대로 안 따먹었을 겁니다. 근데 이 뱀의 거짓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의심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 아니야? 나한테 가장 좋은 거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내가 누려야 될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나를 속이는 존재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한 거죠. 그게 불신앙이 그냥 선악과 따먹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네.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네. 과연 그럼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찬양 듣고 돌아와서 선악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라디오 성경 공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 네, 과연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아담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 아닌가. 선악과를 먹으면 사탄은 거짓말을 합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0: 그래서 선악을 알게
1: 그러게, 네.
0: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한 가지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과연 아담과 여자가 선과 악을 알게 됐냐? 창세기 3장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범죄하고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1: 네.
0: 찾아오셔서 묻죠. 어디 있느냐? 내가
1: 버섯으로
0: 벌거벗었으므로
1: 숨었다.
0: 숨었다. 누가 너한테 벗었음을 알게 했냐?
1: 네.
0: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실과를 네가
1: 먹었느냐?
0: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죠.
1: 네.
0: 그러니까 아담이 저
1: 네.
0: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을 안 하고요. 하나님이
1: 내게
0: 만드셔서 내 옆에 있게 한그 여자.
1: 주신 네.
0: 그
1: 그
0: 여자가
1: 여자.
0: 먹게 해서
1: 네.
0: 내가 먹은 겁니다.
1: 네.
0: 창세기 2장 말미에는요.
1: 정말
0: 아담이 여자를 보고 내뼈 중에 뼈요. 살
1: 살
0: 중에
1: 중에
0: 살이라.
1: 살이라 해놓고 그 여자가
0: 네. 당신이 굳이 내가
1: 나에게
0: 만들어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나를 잠들게 만들고 내 갈비뼈 빼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내 허락도 안 맞고 갈비뼈 빼서 만든 그 여자, 나와 함께 하게 있게 하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1: 네.
0: 두 명을 지금 이 자기가 범죄한 것에 변명 구실로 삼고 있죠.
1: 그렇죠.
0: 첫 번째는 여자.
1: 네.
0: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지.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리고 그 여자를 굳이 만든
1: 하나님.
0: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이 잘못한 거다. 그 여자만 없었으면 난안 먹었을 텐데.
1: 네.
0: 자, 이게 선과 악을 아는 것 같습니까?
1: 아니요.
0: 진짜 선과 악을 안다면 하나님 말했을 때, 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먹었습니다.
1: 죄송해요.
0: 이래야지
1: 그렇죠.
0: 선과 악을 아는 거죠.
1: 그렇죠.
0: 그 여자한테 또 물어봅니다. 여자야,
1: 넌 어떻게 된 거냐?
0: 네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 여자도 인연이 죽을 연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1: 네.
0: 근데 이 여자도 아담이랑 똑같아요. 뱀이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지. 더 궁극적으로 뱀을 창조하신
1: 하나님이.
0: 하나님이 잘못했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선악을 아는 게 아니고 선악을 모르는 자가 돼버렸어요.
1: 완벽히 모르는 자가
0: 예,
1: 된
0: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이들이 생각하는 이제 선은 자기만 살기 위한 거예요.
1: 네.
0: 아내고 뭐고 아무 필요 없어. 저 여자야 이젠. 그렇죠?
1: 그 여자.
0: 그전에 뱀이랑 막 지혜롭다 친하게 지냈을 건데
1: 네.
0: 저뱀 때문에 그거 만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거 완전 선악 분별을 못하는
1: 네.
0: 선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1: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0: 그럼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이
1: 어떠한
0: 무엇이고 악이
1: 상태였는가?
0: 무엇인지를 알았냐? 알았습니다.
1: 증거가 있습니까?
0: 증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1: 네.
0: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나무를 뭐라고 하나님 표현을 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명사예요. knowing.
1: 네.
0: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선악을 아는 나무예요.
1: 오.
0: 그 나무를 쳐다볼 때 선악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나무에 하나님 명령을 주셨거든요.
1: 네.
0: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나누어 주셨어요. 먹는 것은
1: 악한 것.
0: 악한 것, 먹지 않고 순종하는 것은
1: 선한
0: 선한
1: 것.
0: 것. 말씀이 없으면 다 선과 악의 기준이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이 여자는 철저하게 자기 생각의 판단에 옳은 것, 자기 중심의 것으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1: 네.
0: 근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선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지 않은 자는 무엇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기준으로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1: 그것이
0: 악.
1: 악.
0: 그러면 아담은 그 나무를 쳐다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나무를 쳐다봤을 때 이미 선과 악을 아는 거예요.
1: 그렇죠.
0: 저 나무의 열매 안 먹는 게 선,
1: 선.
0: 먹는
1: 먹으면
0: 것은
1: 악.
0: 악. 이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을 분명하게 아담에게
1: 인지하고.
0: 주신 것이고,
1: 네.
0: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악,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주신 거죠.
1: 네.
0: 단 거기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볼게 무너져버려.

0: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뭘 기준으로 보냐? 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1: 나의 유익.
0: 예, 육신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게 옳은 것.
1: 네.
0: 세상 사람들이 다 좋은 거라고 하니까 그게 좋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구축해 놓은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판단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 생각할 때 유익하고 이롭고 좋은 것, 그게 선입니다. 그게 악의 기준이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그래서 오히려 창세기 2장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선악과를 안 먹음으로써 선악을 아는 나무입니다.
1: 그렇죠.
0: 만약 선악과를 먹는다, 그럼 선악을 모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1: 그렇죠. 그게 무너져버리게 되는 네. 계기가 되네요.
0: 그래서 뱀의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1: 네.
0: 선악을 알기는커녕 이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1: 구별을
0: 전혀
1: 하는.
0: 구별 못하는 그런 짐승 수준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토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유익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토라를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는 아담 이후의 인간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육신 중심적으로 판단을 이제 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태어날 때 우리가 악의로 태어나요. 악의는 아무런 선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악의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뱃속 태아에 있을 때부터요, 어머니가 뭐 입덧 때문에 잘 못 먹어도 모든 영양분은 태아부터 먼저 차지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태어나고 나서도 악의는 이기적이에요. 두 시간에 한 번씩 먹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드니까
1: 네.
0: 아, 지금 엄마가 잠잘 시간이지 기다려주는 아기는 없습니다.
1: 그렇죠.
0: 잠을 자건 말건 네. 본인이 배고프면 무조건 우는 거예요.
1: 네.
0: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아기들이 똑똑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자기 요구를 들어주는지를 금방금방 눈치챕니다. 이게 교육받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태어난 아기는 아무 죄 없는데요. 아니,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이죠.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악한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담은 네. 어른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1: 네.
0: 그런 게 없어요. 처음부터 선악을 알 수 있도록 말씀도 주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우리는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때까지 이미 나 중심적인 것들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 그게 우리의 원죄가
0: 그렇습니다.
1: 된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이 정말 중요한 사건인 게 이게 우리의 원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하나님 중심이던 인간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인간 중심으로 틀어버린, 그래서 하나님과 시작부터 멀어지게 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 라는 네. 생각을 갖게 됩니다.
0: 이게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아담이 선과 악을 알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본문이 창세기 중에 있냐? 창세기 3장에 보면 오히려 그 반대되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1: 어떤 이야기입니까?
0: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범죄한 이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래서 이제 생명나무에 화염검을 두른
1: 네.
0: 그 그룹 천사들로 지키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이 3장 22절을 읽어보니까 그전에는 여호와같이 선악을 몰랐다가
1: 네.
0: 이제 알게 됐다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냐.
1: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0: 그렇죠?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절이 딱 이 구절이에요.
1: 네.
0: 그것만, 이 구절만 해결한다면 지금까지의 이 모든 논리는 완벽합니다.
1: 네.
0: 근데 이 창세기 3장 22절을 우리가 지금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아리클을 읽었습니다.
1: 네.
0: 번역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1: 이
0: 구절을 보면 영어로 치면은 어떤 구문이 있습니다. 만약 if 조건절이 나오면
1: 네?
0: 그 뒤에는 종속절이 then으로
1: 네.
0: 따라 나오는 거.
1: 뭐, if, 만약 뭐 하면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다.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if가 나오면 then을 항상 기대를 하는 거죠.
1: 네.
0: if절이 나오면 댄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 다음에는 조건절에 따른 종속절이 따라 나올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오늘 창세기 3장 22절에는

0: 이러한 문장 구조를 보여주는 표현들이 존재합니다. 그게 헨 부아타라고 하는 거예요.
1: 네.
0: 헨 부아타라고 하는 것은 그때에는 헨은 된 그때에는 과거를 가리키는 거고 그리고 부아타는 but now 하지만 지금은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나와 있는데 이 구절을 대로 번역을 안 해요. 그럼 이 구절을 가지고 헨을 빼먹거든요. 헨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번역을 새롭게 해본 겁니다.
1: 네.
0: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그때에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았었는데 그리고 부아타 지금은 그러고 점점점 그러므로 이 상태에서 그가 손을 들어 영생하는 나무를 먹을까 걱정이 된다. 이렇게 구문이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1: 네.
0: 물론 여기서 하나 점점점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문맥으로 쭉 읽어오다가 이거 헨 부아타의 이 구절 속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뒤에는 생략이 돼 있고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1: 이
0: 우리가
1: 영생나무를
0: 먹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1: 과거에는 우리와 하나같이 선악을 알았으나
0: 네. 그때의 이 인간은 그때의 사람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와 같았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점점점 왜냐하면 그때에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1: 네.
0: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알고 하나님과 똑같은 관점으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 지금은 자기가 기준점이 된 지금 이 상태에서 영원하도록 산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대속이 없습니다.
1: 네.
0: 죽음이 있어야 대속이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생명나무를 못 먹게 했네 금지한 것 같지만 그 금지를 하지 않으면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대속자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계획도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구문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옳다. 그러면서 이 아리크를 쓴 저자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1: 어떤 말입니까?
0: 아담과 하와를 100%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먹으면 하나님과
1: 그렇죠.
0: 같이 돼. 여기부터 완전 거짓말이었잖아요. 아담과 여자를 속였던 그 뱀이 수천 년 동안 번역자들을 속였다. 번역자들을 어떻게 속였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먹어서 선악을 아는
1: 것처럼
0: 뱀의 말이 마치 일부는 맞는 것처럼 속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 그 마지막 말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1: 너무 충격적이네요.
0: 네. 그래서 성경을 참 원어로 보는 게 힘들지만요.
1: 네네.
0: 원어를 보면 우리들이 보지 못했었던 것들 혹은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지? 혹은 이거는 문맥상 좀 뭐가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참 많습니다.
1: 네.
0: 더더군다나 이 아리클 나오기 전에는 전부 다 같은 맥락에서 그래도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을 알게 됐지
1: 된 것처럼, 네.
0: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아리크를 읽고 나서 저에게 완전히 생각의 전환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 없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이미 그것 자체가 나 중심적인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1: 그렇죠.
0: 아담은 이미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을 놓쳐버렸을 때 아담은 선악을 모르게 됐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1: 네.
0: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주일마다 받잖아요.
1: 네.
0: 그 강단의 말씀을 그냥 받고 제목도 다 잃어버리거든요.
1: 그렇죠.
0: 설문조사했더니 90% 이상이 본문이 뭐였는지 제목도 뭔지 잊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1: 네.
0: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는데 일상 속에서 판단해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 중요한 결정을 내야 될 것 너무 많거든요.
1: 너무
0: 그럼 뭘 기준으로 하냐? 보통 자기가 경험한 거 가지고 결정을 해요.
1: 네.
0: 그리고 자기랑 그 전문 분야에 좀 잘 아는 사람 조언을 구해서 판단을 합니다.
1: 네.
0: 강단의 말씀 한 주간을 이 말씀 붙들고 살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그 말

0: 말씀이랑은 전혀 매칭을 안 시켜봐요. 말씀 없이 내가 선하게 판단자가 돼서 네.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사는 게 죄인이라는 거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놓치는 겁니다. 네. 말씀 들을 때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한 주간 살아갈 때 그게 내 판단과 결정과 삶의 행동에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딱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우린 말씀과 상관없는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정말로 강단에서 은혜롭다 은혜롭지 않다 아, 참 목사님 설교 잘하네 못하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선악의 기준을 분명히 붙들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말씀을 가지고 대비를 해보고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하라고 이번 주에 말씀 주셨지? 그거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꼭 예배에 특별히 강단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성경공부 예수생명교회 구승열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87세 복음 전도자 허봉랑 선교사를 초청해 목요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8-0558번, 지역번호 052-268-0558 세계로 기도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피아니스트 클럽 찬양팀에서 캔들 앤 피아노 워십 콘서트가 열립니다.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석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6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

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울산 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제주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예뻤어요. 망가진 게 이 정도예요. 고생한 게 이 정도예요. 공부도 1등을 하고 얼굴도 이쁘게 생기고 이건 팩트여서 게다가 착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똑 소리가 났는데요 인기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요 제가 되게 결함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단추 옷 아세요? 단추? 단추 옷을 입으면요 다 단추 구멍을 채웠는데 단추가 늘 하나 남아요. 저는 그게 그런지 모르고요 괜찮은 줄 알고 맨날 돌아다녔어요. 왜 그러죠?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삐뚤빼뚤한데요 겉도 모르고 매일 좋아라 다녔으니 여자애들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무엇을 믿느냐도 참 중요한데요 그것만큼이나 아니 그것보다 더 무엇을 먼저 믿느냐가 참 중요하고요 무엇을 우선 믿느냐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첫 걸음, 첫 단추, 첫 인상, 첫 마음이 중요하듯 우리 믿음의 표준 신앙 사도신경 강해를 시작하고 오늘 지난주에 서론이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믿음 우리가 먼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밝히 알아지고 첫 단추가 잘 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제일 먼저, 제일 앞서 무엇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라틴어, 영어 사도신경은요, 우리말 사도신경과 그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I believe in God. 그 다음에 뭐라고요? The Father Almighty. 크레도 인 덤 패트럼 옴니포텐툼. 둘 다 똑같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 The Father, 즉 아버지가 나와요. 이걸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가 번역했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오는 거요. 그러니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믿고 고백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일 먼저, 제일 우선으로 믿어야 할 신앙,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과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건요, 그 은혜는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인격,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신앙의 대상, 예배드리는 신앙의 대상은요, 여러분, 나무나 돌, 물이 아닙니다. 공자, 마호메트, 석가모니, 죽은 사람, 죽은 자의 뜻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 제도, 사상, 철학, 그것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믿고 마음 다해 고백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가장 친밀히 교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다른 종교, 다른 것들은요, 돌, 물, 이런 물체를 믿고요, 사상, 생각, 사람들이 만드는 피조물을 믿는데요,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를 믿고 있으니 얼마나 그것이 능력 있고 은혜입니까? 솔직히 저는요, 제주에서 목회하면서요, 매일같이 눈치채셨겠지만 좌충우돌 비틀걸음을 걷고 있어요. 무슨 사진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사진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지난주에요, 교회 옆길이 저렇게 아름답게 포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 길로요, 복음, 살아계신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과정을 면면히 살펴보면요, 일사천리, 속전속결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서 성격 급한 저는요, 속이 참 답답하고요, 그 속도를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때론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늘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만 했어요.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은혜요, 능력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이 두 번째 은혜,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같이 믿는 거 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거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차이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저께요,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오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집에 잔치가 있었어요. 동생이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면 주로 교회에 와요, 안 와요? 대답은 다 됐죠? 근데 이분이요, 청소하러 샤인 찬양대 연습하러 오셨어요. 다섯 살 꼬마 딸을 데리고.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특별 타가 케어가 들어갔어요. 제가 다섯 살 꼬마 아이하고요, 한 시간 반을 특별 케어하면서 놀아줬습니다. 그림 10장 그렸어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랬더니 진짜 잘해요. 왜냐? 담임 목사님 말씀.

권위가 있으니까. 여러분 춤추더라고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어쩌면 넌 그렇게 시선선이가 정말 중요하니? 나중에 완전 엔딩까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 찍어주고 막 했어요. 이런 케어만 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영과 육을 채워줘요. 저는 사무실에 있는 목양실에 있는 온갖 간식을 다 갖다가 먹어라, 먹기 싫으면 남겨도 된다. 애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곧 있으면 뭐라고 할 것 같냐면 아빠라고 부를 것 같았어요. 근데요 갑자기 놀다가 한 시간 반쯤 놀았을 때 갑자기 애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져요. 그리고 이상해요. 그러면서 왜? 무슨 일이 있니? 뭔지 아세요? 심하려워요. 그리고서 뭘 찾았는지 알아요? 아빠 불러주세요. 제가 그날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담임 목사님 걱정해서 어저께라도 예화를 만들어주는 애들이고요. 확실한 건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아버지같이 잘해줘도요 아버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하세요. 꼭 이런 분이 계세요.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한테는 잘하고 말할 때 연애 편지 쓰듯 말하면서 정작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함부로 하고 낙서장에 쓰듯 말하는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다시 돌아가서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뭐요? 아버지를 믿어요. 주기도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해요. 여러분 주기도문 사도신경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모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요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라 아버지십니다. 저기 보세요. 아버지 아들 관계가 될 거라 미래형으로도 말하지 않아요. 아예 이미 아버지다 아들이다 딸이다 선언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시큼한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존재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심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양자,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변치 않는 믿음,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평생 불자로 사시다 70의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신, 예수님을 믿으신 성도님이 계세요. 아, 그분이 얼마나 예의가 바르신지 저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세요. 근데 어떻게 인사하시냐? 이렇게 합장을 하시고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잖아요. 제주중앙교회 주지 목사님.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 그런 분이 믿고 돌아오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분이요, 옛날 교회 분이신데요, 해마다 철마다 절에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제게 양복을 꼭 두 벌씩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분이 해놓은 양복을 쫙 걸어놓으면요, 다 회색이에요. 집에 가서 웃으셔도 돼요. 근데 하루는요, 그분이요, 신방 갔더니 진짜 진지한, 아주 심각한 질문을 제게 하셨어요. 능력 많으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니 좋기는 너무 좋은데 믿어지지가 않으신대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어떻게 믿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많은데,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당신이 뭘 하셔야 될지 모르신대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얼마나 진솔하고 아름다운 고백이요, 질문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념, 철학 아닙니다. 지식, 학식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 아니고 자격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으면 주님이 권세 주십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 받아주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일히 해야 할 것은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주기도문 제일 먼저 이를 믿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오늘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단추해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곱씹어 읽어보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게 뭐가 있어요? 뭘 하라고 써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공로 있나요? 선행 있나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요,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치밀한 사랑의 부르심 앞에, 예, 주님, 내가 오늘도 넘어졌지만, 내가 오늘도 흔들리지만, 내가 오늘도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뿐입니다. 그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믿고 따르는 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찬송가 444장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도 열심히 불렀던 찬송이에요. 가사가 이래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러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또 울어도 못하네. 2절에 또 고백해요.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또 힘써도 못하네. 3절요, 참아도 못한대요.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또 참아도 못한대요. 여러분 보세요,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네. 못하네, 못하네, 못하네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줬어요. 못하네 찬송가. 그런데 여러분, 544장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4절이 이렇게 이어져요.

네,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다. 살아계셔서 자녀를 최선을 다해 돌보시며 인격적으로 최선을 다해 책임지시는 늘 우리의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할 때 연결돼요. 근데 여러분, 옳은 관계가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요, 바꿔 말하면

내가 자녀입니다. 내가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 아버지 부르며 아들로 딸로 나가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중에는 여전히 어른이고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고요. 하나님 알기를 아들처럼 신처럼 종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갈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제일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놀라운 성과를 이뤘는데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린 자녀됨을 유한한 자임을 잊은 사람이에요. 또 넘어졌어요. 부족해요. 그런데 꼭 어른인 양 굴어요. 혼자 일어설 수 있는 것처럼 말해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있잖아요. 전도사님 저는 괜찮아요. 알아서 신앙생활 할 거예요. 여러분 어른인 양 혼자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넘어져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유일한 내 능력이라고 구하지 못한 사람이 진짜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나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필요한 어린 자녀요. 주님께 마음 지켜 먼저 고백할 때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우리 가정과 자녀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첫 단추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제주에 내려오기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 밥을 먹었습니다. 아, 이 친구 참 좋은 친구인데요. 안타깝게도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이 친구가 밥을 먹다가요.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진짜 좋은 분 맞니? 아, 도발 아니에요? 아, 목사인 거 뻔히 알면서 좋은 하나님 맞니? 그래서요, 제가 그 친구한테 이랬어요. 당연하지. 아, 똑똑한 내가 믿는 거 보면 모르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 번 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봤을 땐 너희 하나님 절대 좋은 분 아니야. 제가 그 말에 당황했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밥 먹다가요, 막 밥풀 튀면서 화를 냈어요. 네가 뭔데 우리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어? 네가 뭔데 우리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말해? 근데 그때요, 그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원아, 너의 하나님이 진짜 좋은 분이시라면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네가 우리 친구 중에 제일 좋은 목사고 신실한 목사님이라면 너는 나에게 너희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리가 없어. 그 이야기 듣는데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건 네가 교회를 하도 부담스러워하니까 내가 말만 안 한 거지. 야, 기도는 다 하고 있었어. 내가 나름대로 변명을 하는데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진짜 생명력 있다면, 진짜 좋은 분이라면, 진짜 사랑하는 것이라면 욕을 먹어도 자랑하게 되어 있어. 네가 좋아해서 굳이 매번 만날 때마다 끌고 오는 이 식당처럼 말이야. 여러분 숨고 싶었어요. 아, 그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 친구도 우리 하나님도 나쁜 사람, 나쁜 분으로 만든 건 여러분 세상이 아니었어요. 바로 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거요 저 앞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편한 정도로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 믿고 싶어 해요. 내가

0: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 내가 조종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 내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 내가 하기 싫은 거는 피하고 싶게 하시는 하나님, 고분고분 내 말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그려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자신의 상황, 세계관, 아니 기분만 맞지 않더라도 나 몰라라 하나님을 못 본 척해요.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때론 골라 성경 말씀이 내게 순종하게 만들고자 하는 게 지금 우리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질문할게요. 누가 예배를 힘없게 만들었죠? 누가 기도를 힘없게 만들었죠? 누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힘없게 만들었죠? 우리예요, 우리.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음의 옷깃을 여미지 않아요. 내 성담 마음을 가리지 않아요. 내 마음을 추스리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나보다 작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 그런 감정이 생길 일 전혀 없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저를 위로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을 변화시키거나 옳은 길로 인도해 주지는 못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은 당장 내게는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해요. 능력 없고 생명력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세요? 경배함이 있으세요? 자랑함이 있으세요? 주님 앞에 깨어짐이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하여 딸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합시다. 이게 사는 길, 생명의 길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제주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은혜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87세 복음 전도자 허봉랑 선교사를 초청해 목요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8-0558번, 지역번호 052-268-0558 세계로 기도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피아니스트 클럽 찬양팀에서 캔들 앤 피아노 워십 콘서트가 열립니다.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석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6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살면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세상에 공짜가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 그만큼 값을 치러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계산 방법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매일 마시는 공기 공짜, 시원하게 내리는 빗방울 공짜, 노랗게 빨갛게 파랗게 피어있는 꽃구경 공짜, 따스한 햇살 공짜. 주님의 의리를 위해서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주신 것들이죠. 주변을 둘러보면요, 그 사랑이 너무나 많음을 알게 되는데요. 자비로운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도 감사가 넘치길 소망하면서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최명자의 감사 찬송으로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거저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의 글들도 참 많은데요. 가장 값진 것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숨쉬는 공기, 따스한 햇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소처럼이요 라고 찰스 디킨스가 말했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살아 숨쉬는 것,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기적 같은 것을 공짜로 주십니다 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다는 것,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우리 삶 안에 장미꽃의 가시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또 나아가면서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길 바랍니다. 강성훈이 부릅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강성은의 내 맘의 주요 소망되소서, 그리고 김도연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또 C5밴드의 감사함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는데요. 그래요. 골로새서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 고백하면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뿐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로 나아가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하며 찬송가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여러분의 고백으로 폴 발러시의 찬양입니다. My Jesus, I love thee.

찬송가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My Jesus I Love Thee 폴 발러시의 찬양으로 그리고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 크리스 라이스의 그리고 찬송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Savior like a shepherd lead us 보힘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상황들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건요. 그 모든 상황들, 억울한 상황들, 또 힘든 상황들,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기도로 올려드릴 때, 또 그 상황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할 때 바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며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The Light Worship의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나눕니다.

더 라이트 워십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브라운 워십의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어노인팅의 예수 따라가며까지 찬송과 세 곡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또 이제 인사를 드리고 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뵈야 될 시간이 이렇게 아쉽게 왔네요. 한 주간도 넘어지고 또 우리 안에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원하면서요, 그 주님의 품 안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힐송의 찬양으로 주품에 스틸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 계획이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책 나의 데스티니 찾기에선 죄가 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속에서 하나 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왜곡하고 파괴한다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 죄로 인해 그 낯을 돌리게 됐고 결국 그 죄는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어 다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데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낯을 피했던 얼굴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낯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들을 수 있는 따스한 사랑의 음성을 통해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이루어져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첫 찬양,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 김정석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볼 때 당신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 계획이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죄가 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속에서 하나 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왜곡하고 파괴한다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 죄로 인해 그 낯을 돌리게 됐고 결국 그 죄는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어 다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데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낯을 피했던 얼굴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낯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들을 수 있는 따스한 사랑의 음성을 통해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이루어져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몇 가지 소개할게요. 7537번님, 매주 애청하는 청취자입니다. 은혜 받고 있어요. 늘 은혜로운 방송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혹은 나 자신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는 청취자님들이 계셔서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것으로 찬양합니다.
1: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주의 사랑 비칠 때, 찬송가 293장 쉐키나 찬양단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 한웅재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5480번님 사연 주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멘. 귀한 하나님의 말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내주셔서 제가 쉬운 성경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 여러분 스스로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만을 표대로 삼아서 열심히 일하며 누군가에게 좋은 본이 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 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가 300장 김종윤의 음성으로 함께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속죄하신 구세주를 I'll sing of my Redeemer 찬송가 298장 영어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291장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입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외로워 우느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느니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 계획이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죄가 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속에서 하나 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왜곡하고 파괴한다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 죄로 인해 그 낯을 돌리게 됐고 결국 그 죄는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어 다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데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낯을 피했던 얼굴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낯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들을 수 있는 따스한 사랑의 음성을 통해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이루어져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0: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베어드 학부대학 김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교 베어드 학부대학에서 한국교회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김명배 교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인간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종교와 철학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기독교만의 독특한 인간 이해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 방식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처럼 생겼다는 신인 동영론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육체적 동일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교 랍비들과 초대교의 교부들도 이런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인간의 이성과 사고 능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았습니다.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지혜와 로고스를 반영한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인간의 이성은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단지 생각하는 존재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감성과 육체, 사랑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관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형상은 왕의 통치권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돌보는 존재라는 의미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연을 마음대로 착취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의 다스림은 지배가 아니라 청지기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책임있게 돌보고 보살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인간은 존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마르둑 신화는 인간을 신들을 위해 노동하는 존재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인간은 착취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엄과 영광을 지닌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함부로 여기거나 비하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신 존재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인간은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어릴 적 심한 천식으로 늘 방 안에만 누워 지내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자신의 약함에 굴복하지 않고 매일 책을 읽으며 세상을 향한 꿈을 키워나갔는데요. 훗날 체력을 기르고 지식을 쌓아 미국의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청년은 야구선수가 되고 싶었지만 부상으로 운동을 포기해야 하는 절망을 맞았습니다. 그는 부서진 꿈을 붙잡고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며 성경을 깊이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 시련을 통해 영성을 쌓아 세계적인 설교가가 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독한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주님께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부끄러운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데요. 나의 약점도 가장 선하게 바꿔 쓰실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 다섯 가지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약간 부족한 외모.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단 절반밖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넷째, 남과 겨뤘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 이렇게 플라톤이 제시한 행복한 조건 다섯 가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족함인데요. 이렇게 행복은 소소하고 사소한 것에 있습니다. 풋풋한 웃음, 잔잔한 감동, 노래 한 소절, 한 줄의 글, 작은 선물.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나치게 높은 곳에만 두지 말고 내 눈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행복은 바로 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 작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같은 찬양이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혹은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이 있지요. 이 시간에는 그런 찬양들 함께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앞날이 캄캄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처럼 한치 앞도 모르는 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찬송 함께 하시면서 소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워킹프레이즈가 부르는 찬송가 원곡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가 524장과 함께 하시겠고요. 이어서 편곡된 성가곡들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안산시립합창단의 성가곡까지 듣고 올게요.

오랜 기간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던 영국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고대하던 아이가 마침내 태어나던 기쁜 그날, 갓 태어난 딸을 보고 부모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표지증에 걸려 두 팔 대신 짧은 뼈마디만 갖고 태어난 아이의 모습은 오랜 기다린 만큼 커다란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부부는 6개월 만에 아이를 포기하고 보육원으로 보냈는데요. 이 어린아이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불행한 몸과 환경을 가진 이 아이에게는 엄청난 긍정의 태도와 도전정신이 있었습니다. 친구 하나 없는 불우한 청소년기에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고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미대까지 진학해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글을 쓰기 시작해 자신이 그린 그림으로 동화를 그려 유명한 작가가 됐습니다. 앨리슨 래퍼라는 그녀의 이름은 모든 영국인이 알 정도로 유명해졌고 트라팔라 광장에는 그녀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또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는 그녀의 그림이 진열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뛰어난 강점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열등감을 극복하고 한 번 더 도전하는 열정을 회복해야 하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기적을 이뤄가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68편 19절.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모신 당신은 얼마나 복됩니까? 그분이 당신의 짐을 지실 뿐만 아니라 당신도 짊어지실 겁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말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알고 믿으며 사는 것은 전인적인 평안을 줍니다. 걱정 없는 멋스러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유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하게 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근심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근심은 물론 당신을 짊어지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고는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주님, 근심이 저를 짓눌러 왔습니다. 제 모든 근심을, 그리고 저를 오늘 그리고 매일 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알미 제게 필요한 힘을 줍니다.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노아는 의인으로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도주에 취해 자녀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치며 저주의 말을 하고 마는데요. 혈기를 이겨낼 절제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욕에 눈이 멀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고 삼손은 정욕을 극복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도 피하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들. 과연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약점들을 숨기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야 할까?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약점이 우리의 장점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위대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철저히 알게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기에 이 연약함은 우려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연약함은 그리스도인의 여정에 있어서 매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요. 오늘 우리의 찬양과 삶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앞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큰 산의 연속이라 해도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있는 그 큰 산들도 평지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지만 그래도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찬양 함께 하실 때요, 우리 앞에 놓였던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능력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지와 같아지는 평안의 은혜로 쏟아지는 감사가 찬양마다 함께 올려지길 바랍니다. 첫 찬양으로 기름 부으심 준비했습니다.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나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이정림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 그 손에 붙잡힘이 은혜이고 이끌림이 세워짐이 치유됨이 회복됨이 은혜이고 그 손에 살아남음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노래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소프라노 신용란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 강중현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하고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찬양드렸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테너 이대형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김대환의 찬양입니다.

네, 평생에 가는 길, 도모엔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민남일곡 있으니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사망이 결박을 해도 기도할 수 있기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영혼에 노래가 있기에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임을 기억하며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과 같은 문제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평지가 될 것을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의 기도와 함께 드렸던 모든 찬양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힘없고 능력 없는 우리의 인생길을 선하신 그 뜻에 따라 그 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어느 날 한 운전자의 자동차가 길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운전자는 보닛을 열고 자신이 아는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엔진을 만지고 부품을 툭툭 쳐보기도 했는데요. 잘 안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동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노련한 자동차 정비사가 차를 세우고 다가왔습니다.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하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자신이 해결해 보겠다면서 정비사가 엔진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간섭을 하더라고 해요. 정비사가 한참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고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그 보닛 앞에서 좀 물러나시고 그 손을 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고치죠. 운전자가 허탈하게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을 때 정비사는 부품 하나를 툭 만졌고 금세 시동이 우렁차게

보름 걸렸다고 합니다.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을 붙잡고 흔드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겠지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문제 앞에 자신의 손을 완전히 뗄 때 비로소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요 찬양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 먼저 띄워드리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러브 프로젝트 싱어즈의 전능하신 주 하나님, 사랑나무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이 변화산에 올랐던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외아들을 좀 돌보아달라고 청하게 되죠. 산 아래 땅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미 능력과 권위를 받은 그런 상태였지만 예수님께서 잠시 떠나 계신 동안 긴장을 풀고 나태해져 있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능력이 항상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주님만 의지하며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계적인 외줄타기 명수인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엄청나게 큰 폭포 아시죠? 그 폭포 위에 외줄 하나를 걸어놓고 횡단을 할 때 일입니다. 찰스는요, 떨어질 듯 또 안 떨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묘기를 부리면서 폭포를 무사히 건넜고요. 관객들은 환호를 했는데요. 그때 찰스가 관객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외줄 위로 사람을 등 뒤에 업고 또 다시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관객들은 조금 전 그 찰스의 엄청난 실력을 보았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와, 믿습니다. 당신은 당연히 잘할 겁니다.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찰스는 환호하면서 한 관광객을 탁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제 등

뒤에 올라타십시오. 제가 당신을 업고 폭포를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그 순간 그 콕 찍힌 관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안 돼요 뒤로 물러섰다고 해요. 말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길 만큼 믿고 의지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의 능력을 수없이 보았고, 우리는 제자니까 당연히 할 수 있어, 이런 지식적이고 형식적인 믿음 정도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100% 신뢰하고 맡기는 진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만이 주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소망의 바다에 난 신뢰 안에, 박지은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소망의 바다에 난 신뢰 안에 박지은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엄청난 재정과 인력이 필요해졌는데요. 수많은 사람이 선교사님에게 아니, 어떻게 그 거대한 중국 대륙을 복음할 그 자금 모을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동원하려고 합니까? 라면서 현실적인 걱정들을 막 옆에서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 주위의 전문가들은 이제 후원자들을 잘 모으고 조직을 해서 체계화하고 뭐 이런 조언들을 막 늘어놓았는데요.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려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저 골방에 들어가셔서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늘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려 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여야 합니다. 실제로 테일러 선교사님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 편지 단 한 통도, 편지 한 통도 쓰지 않으셨고 오직 기도로만 주님을 의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선교 자금을 공급해 주심으로 이 중국 내륙에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주님께 능력을 부여받은 그런 상태였지만 어느새 그 능력이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면서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과의 영적인 채널인 기도를 놓아버렸다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처럼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공급자이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로막힌 영적 어둠이 떠나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조찬미의 공급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남미워십의 나는 믿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조찬미의 공급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남미워십의 나는 믿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어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그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후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오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나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심으로 쫓으셔서 아이를 고쳐주셨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병든 육체를 고치시고 마음을 치유하기 위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주님의 축사와 치유에 놀라긴 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참된 제자라면 병낫는 기적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영혼 구원, 주님이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영혼 구원의 기적에 더 놀라고 더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 의료 역사와 선교의 한 획을 그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은 미국의 사업가 루이스 세브란스라는 사람의 거액의 기부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인데요. 당시 한국의 비참한 위생 상태와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루이스는 아낌없이 재산을 내놓았다고 하죠. 그렇게 병원이 완공된 후에 수많은 환자가 치료를 받고 살아났을 때 사람들은 루이스 세브란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당신의 기부 덕분에 수천 명의 죽어가던 육신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그때 세브란스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죠. 병을 고쳐서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몇 년의 삶을 더해줄 뿐입니다. 제가 이 병원을 세운 진짜 목적은 의사들이 환자의 아픔을 고치는 동안 그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육체가 낫는 것보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위대한 기적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눈앞에서 아이가 치유되는 기적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마치 세브란스를 막 찬양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찬사에 도취되지 않으시고 곧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육신의 치유는 영원한 영원 구원이라는 진짜 목적지로 인도하는 이종표일 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놀라운 기적은 병고침이 아니라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영혼 구원의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마커스의 이 땅에 오신 이유, 지선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마커스의 그가 오신 이후, 지선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세기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의 집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집회가 끝난 후에 한 남자가 강단 앞으로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변화를 간증했는데요. 수년간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로 살면서 가정을 파탄내고 또 몸은 병들어서 소망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한 것이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냉소적인 의사가 무디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디 씨, 종교적인 감정으로 일시적인 심리적 치유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겠지만 저 사람의 망가진 간과 육체의 질병이 과학적으로 당장 깨끗해지고 뭐 고쳐진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것까지 고쳐져야 진짜 기적 아닌가요? 그때 무디는 그 의사를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깨진 술병을 아무리 정교하게 다시 붙여놓아도 그 안에 여전히 독한 술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파멸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술병을 깨뜨리시고 그 속에 생수의 강을 채우셨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육신을 조금 더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을 고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과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해요. 병이 낫는 것은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육신의 몸은 언젠가 다시 낡고 병들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구원받는 이 역사,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생명을 얻는 이 사건,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건강한 죄인, 몸은 다 낫는데 죄인으로 살, 건강한 죄인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클래식 콰이어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성재의 빛의 자녀.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성재의 빛의 자녀,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함께 듣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신학생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보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이적을 많이 행했는데요.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눈에 보이는 강력한 신유의 역사가 자주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기적이 상실된 시대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젊은 신학생을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마침 교회 사무실 밖에서 땀을 펄펄 흘리시면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계시던 한 집사님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집사님 보이시나요? 저분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동네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일삼고 아내를 폭행하고 방탕하게 살던 깡패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법과 교육으로도 고쳐지지 못해서 모두가 포기했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우리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 통곡하더니 지금은 저렇게 천사 같은 얼굴로 주님을 섬기고 있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문둥병자가 겉가죽에 그 살점을 고침받는 것이 더 큰 이적인가요? 아니면 지옥으로 갈 그 지옥의 자식이었던 더러운 죄인의 중심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큰 이적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매주일 이 예배당에서 병고침보다 수천 배는 더 어렵고 더 놀라운 영혼의 소생이라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여전히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다고 해요.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때 무리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위엄과 사랑의 절정은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손에 넘겨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영혼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큰 이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놀라운 기적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예수전도단의 내 주는 구원의 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때로는 주변에 일 잘하는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하나 맡아서 하기도 벅찬데 두세 개씩 맡아서 잘 처리하는 것을 보면은 그야말로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구나 싶지요. 그런 직원이 있으면은 회사 쪽에서는 더 귀하게 여기고 월급도 올려줘서 다른 데 가지 않도록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꼭 그런 인재가 되기는 쉽지 않지요. 내가 남들보다 좀 부족하고 미숙할 때는 그러면 나를 이곳에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뛰어날 수는 없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만약에 우리의 능력과 무슨 상관이 있다면 이 구원을 시도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평범하거나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부족하신 것이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인재를 골라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을 백성을 삼고 또 신부를 삼아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꺼이 받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오늘도 깊이 사모하는 하루 또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두 곡의 찬양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옹기장이의 영원히 찬양드리세, 그리고 더 라이트 워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을 때가 종종 있지요. 슬픈 마음, 또 힘들어할 때, 그때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으로 더 깊이 채워지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더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정림의 찬양으로 은혜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9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아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보내드린 임재 함께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찬양은 지선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프게 토로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13절 말씀입니다.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그 많았던 이적들도 주가 함께 하신 모든 일도 이제 더는 믿을 수가 없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위축될 대로 위축된 기드온을 깊이 보듬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는 샬롬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샬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 진정 샬롬하게 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사사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뭇가지와 작은 잎들의 심한 떨림도 노래였습니다. 아도나이 샬롬으로 보듬어 주셔서 우리의 흔들림이 더 큰 노래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김도현의 찬양으로 샬롬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은 어노인팅의 푯대를 향하여 함께 하시지요.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보내드린 표대를 향하여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곡의 찬양입니다. 먼저 테너 이다위스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리고 한국 교수 성가단이 부르는 오 신실하신 주, 두 곡 함께 하시죠.

하신 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레이시투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곡 더 준비했는데요. 블루그라스 브레스렌의 영어 찬양으로 Blessed be the name, 예수님 찬양, 그리고 소마트리오의 연주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두 곡 준비했습니다. 찬양 들으시고 저는 다음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0: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아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강수연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양사역자 강수연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잔치 공동체의 주의 손이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프닝 말씀은 시편 68편의 말씀이었어요. 조금 길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선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오프닝이 길었는데요. 골라봤습니다. 잘 지내셨죠? 어제 만나셨던 분들은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환영하고요.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순서를 맡고 있는 찬양 사역자 강중현입니다. 또 저희 방송은 늦은 시간 방송이어서 고정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느 날이 밤에 밤 시간에 무엇인가를 하셔야 될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인사드렸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은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고요. 주일 날은 국내 예배팀의 찬양들, 예배곡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우리 예배 자리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의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들으며 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백하며 보내는 귀한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천미호십의 팔레미사, 그리고 정신호 목사님의 예레미야의 노래였습니다. 팔레미사는 류은비님이 피처링 해주셨어요. 목소리가 류은비님이셨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신호 목사님의 예레미야의 노래였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제가 자주 질문 던지는데요. 뭐 하고 계세요? 그냥 청취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끄적이면서 듣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잠을 청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늦은 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주무시려고. 네. 아, 전 너무 좋습니다. 근데,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라는 질문을 좀 갑자기 하고 싶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중요한 요소들이 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하고의 교제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맞는 표현이지만 좀 가벼운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하고의 교제이고요. 조금 무거운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을 인지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든 은혜든 감정이든 그것을 우리가 받고 또 누리는 것이겠죠. 그것이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배는요,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거 하고 싶으셔서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의 경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귀한 시간이 예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의관정제를 하고 옷을 싹 갖춰 입고 물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갈 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누워 계시더라도 아니면 뭔가를 끄적이시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듣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또그 은혜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 들으시고 계시죠? 행복한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공평하게 주시듯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시련과 환난도 더불어 당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잘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인생에서 폭풍을 만나고 비바람을 만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환난과 시련은 내 잘못으로 오기도 하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난이 올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난을 주시는가 하며 원망하기 쉽습니다.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런 환난을 주시지?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걸까? 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환난이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합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청춘 찬양단의 주님 손꼭 붙잡고였습니다. 동행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그쵸.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

가요. 선을 이룬다. 그리고 주님은 승리하신 주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갈 때 우리 앞에 당한 환란, 아직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환란이 그 환란과 절망에서 끝나지 않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어떤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본인이 결론 내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야, 그렇기도 하고 이렇기도 해. 그러니까 좀 마음을 좀 열어놔. 그 좋은 얘기이거든요.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랑 대화를 나눠보면 그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운명론처럼 받아들이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좀 틀린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의 뜻 가운데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환란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든 간에 그 시간에 또그 결론에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또 알려주실 게 있는 거고, 깨달음이 있고요. 그쵸? 그리고 그 깨달음과 알려주심은 우리를 또 다른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하고의 관계가 기뻐지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더 주님께 의지하고, 왜요?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변화시킬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좀 다른 얘기죠.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이에게 소망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라고 말해야 될 줄로 전 생각합니다. 이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대비하고 있어.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만남을 침범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환난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소망함을 갖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들어 주는 과정이죠. 그러니 소망을 갖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 손

엠브러십의 주임재 안에 원어인팅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라는 찬양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기도 하죠. 외국 곡이긴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송정미 사모님이 불러주셔서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신 찬양이죠. 그 가사를 보면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런 가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는 깨어진 마음 가운데서 상처난 그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름 부으시며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속삭이실 때 우리 안에 갇혀있던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우리는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삶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예배의 완성은 하나님하고의 교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듯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의 이야기처럼 선교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이고, 그냥 예배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이다 라는 말을 하셨대요. 저는 그 얘기에 엄청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의 전도는 마치 어떤 업적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전도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주일에 만나는 예수님을, 그리고 실제로 내삶 가운데서 이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내게 위로와의 말씀을 주시고 평안의 말씀을 주시는 그분을 경험했다면 그 경험을 세상에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예배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하고 해야 될, 그 다음에 하게 될 이야기도 더 많아지겠죠. 그런 복된 주일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감사했고요. 마지막 찬양 준비해 놓고 있어요. 윌러업의 찬양 다시 일어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시간이 무척이나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6월입니다. 은혜롭고 복된 6월의 첫 번째 주일 새벽. 여러분 평안하시죠? 어느덧 아침 공기에서도 싱그러운 초여름의 냄새가 확실하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계절의 바뀜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 새벽에도 찬양합니다. 날은 조금씩 작고 더워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주님의 전능하신 날개 그늘 아래서 가장 시원하고 가장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거룩한 주일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줄 은혜의 단비를 기대하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푸른 나무들을 보아라. 하늘을 향해 저마다 온 힘을 다해 초록의 손을 뻗고 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해 마음의 손을 활짝 펴자.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햇살을 가득 받자. 나태주 시인의 6월의 시였습니다. 네, 여러분 6월 한 달 주님의 또 평안으로 가득 보내시는 기쁨의 한 달 되시길 바라면서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37장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머물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집안 이야기는 이러하다. 요셉이 17살에 자기 형제들 곧 자기 아버지의 아내 빌하의 아들들 및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양떼를 돌보았다. 요셉은 나이 어린 소년이었으나 자기 형제들이 빗나간 행실을 아버지에게 알렸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늙음하게 자기 이스라엘에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이었고 그에게 채색옷을 지어주었다.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아버지가 어느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고 마침내 그에게 말을 곱게 던지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그때 요셉이 꿈을 꾸고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니 그들이 그를 한층 더 미워하게 되었다. 그가 형제들에게 자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으시오.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나이단이 갑자기 일어나 우뚝 서니 그대들이 단들이 내 단 주위에 둘러서서 졸하였어 하고 말하자. 그의 형제들이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것이냐 하고 말하였고 그의 꿈과 그가 한 이야기로 인해 그를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다.

그가 또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되 자 보시오 내가 다시 꿈을 꾸었어 글쎄 해와 달과 열한교의 별들이 나를 향해 졸하였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네가 꾼 이 꿈이 과연 무엇이냐 참으로 나와 네 어미와 네 형제들이 네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졸하게 되겠느냐 하고 말하였다. 이에 그의 형제들은 그를 시기하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 후에 그의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려 세겜으로 가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너희 형제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지 아니하냐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야겠다 라고 말하니 그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내가 있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부디 너는 가서 내 형제들이 잘 지내는지 또 양떼들이 잘 있는지 살피고 와서 내게 소식을 전하라 하고 이르고는 그를 헤브론 골짜기로 보냈다. 마침내 그가 세겜에 이르렀을 때 그가 들판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고서는 그대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하고 물었다. 요셉이 내가 내 형제들을 찾고 있는데 청컨대 그들이 어디서 양떼를 먹이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니 그 사람들은 그들이 여기서 떠났어 나는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 라고 답하였다.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을 뒤쫓아가서 마침내 도단에서 그들을 찾아내었다.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은 그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서 그를 죽일 것을 모의하고서 이르되 보라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그를 죽여 아무 구덩이에나 던지고 들짐승이 먹었다고 말하자. 그리고 나서 그의 꿈들이 어찌 되는지 지켜보자. 르벤은 이 말을 듣고 그를 그들이 손에서 건져내고자 하여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하고 말하였다. 르벤은 그들에게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자. 다만 빈들에 있는 이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를 죽이지는 말자 하고 말하였으니 이는 어떻게든 그를 저들이 손에서 건져 그의 아버지에게로 되돌리고자 함이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가까이 이르자 그들이 요셉이 겉옷 곧 그가 입고 있는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붙잡아 한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스마엘 족속의 상인들이 예를 지어 길앗 방면에서 오고 있었는데 양념과 향료와 유황들을 락타에 싣고서 애굽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긴들 우리에게 무슨 보탬이 있겠어. 자,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우리 자신의 손을 그에게 대지 맙시다. 사실 그는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의 혈육이외다 라고 말하니 그의 형제들이 그의 말에 귀 기울였다. 그때 미디안의 상인들이 그들 곁으로 지나가니 그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스무 세겔를 받고 그를 파니 저들이 그를 애굽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에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이에 그가 자기 옷을 갈갈이 찢고서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와 아이가 없어졌으니 이제 내가 어디로 갈꼬 하고 내까렸다. 그들이 요셉이 겉옷을 취하고 염소를 죽여 구피에 그 옷을 담근 후에 그 채색 옷을 그들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는데 혹시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이 옷인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가 그것을 알아보고서 내 아들이 겉옷이로다. 사나운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틀림없이 요셉이 갈갈이 찢겼도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야곱이 자기 위 옷을 갈갈이 찢고 허리에 베옷을 두르고서 자기 아들을 위해 여러 날 동안 슬피 울었다. 그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이 일어나서 그를 위로하고자 하였으나 그는 위로를 받기를 마다하며 차라리 내가 슬피 울며 무덤에 내려가 내 아들을 만나겠노라 하고 말하였다. 그렇게 그의 아버지는 그를 못 잊어 울고 또 울었다. 한편 그 미디안 사람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이며 신의 대장인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지금까지 창세기 37장 3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피곤치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환우 여러분,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속히 쾌유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네,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네, 그리고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국정원이 마중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 고민에 빠진 거예요. 저 같은 거는 약간 군 출신이다 보니까 세뇌 교육이 너무 잘 돼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교육을 받을 때마다 국정원 사람들은 막 물 고문도 시키고 전기 고문도 시키고 말 안 들으면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막 이런 고문을 시킨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막 정 힘든 사람이면 막 훈련을 시켜서 다시 북한으로 간첩 활동으로 보낸다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제일 나쁜 놈이라고 배운 사람들이 마중 나온대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하고 대처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장 입으신 꽤 잘생긴 분 두 분이 딱 나오셔가지고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우물쭈물하게 서 있는 저희들한테 뭐 45도로 허리 굽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감사함보다 벌써부터 시작됐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제일 먼저 데려간 곳이 병원이었어요. 병원에 가서 약간 전염병이 있는지 아니면 그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는지 검사를 하는데 피도 뽑고 그리고 소변 검사도 하고 뭐 다양하게 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딱 시작한 게 만약에 나를 죽이면 피부터 뽑자고 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그걸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종합적인 검사를 해서 저의 건강을 살펴준 거죠. 그리고 또 국정원에 딱 들어갔더니 국정원에서 지금 옷을 입는 그 기존에 입던 옷은 싹 다 버리고 새 옷으로 싹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한 번도 발라보지 못한 스킨 로션, 대한민국제, 네, 한국 스킨 로션을 그냥 무료로 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스킨 로션이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남들은 요만큼씩 내려가면 저는 이만큼씩 내려갔어요. 그래서 항상 부족해가지고 막 친구가 같이 나눠 바르고 이랬는데 그때 제가 그 국정원에 있으면 또 매 주일마다 네, 교회에서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천주교도 오고 네, 그리고 교회에서도 오고 불교에서도 이렇게 종교가 다 오거든요. 처음에는 저는 모르잖아요. 막 친구들이 한 3명 정도 됐는데 제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나는 불교인데 오늘 불교에서 인조우유밥 준대요. 네, 근데 나는 천주교예요. 천주교에서는 뭐 떡을 준대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오징어를 준대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오징어 먹으러 갔습니다.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 오징어 먹으러 지금 사실 뒤에 제일 뒷자리에 가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었는데 지금도 잊혀 앉는 게 그 장로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름이 석사인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쭉 하시다가 나는 저쪽에 지금 선물이 막 쌓여있고 오징어가 쫙 펼쳐 있어요. 지금 그것만 계속 보고 언제 끝나냐 이런 생각에 계속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설교를 하시다가 중간에 통성 기도를 하셨어요. 예, 네, 통성 기도를 하는데 손을 바짝 드시고 주여 하고서 서로가 기도를 하는 그 소리 있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이 앉아있던 저에게 갑자기 그 비수같이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 없이 누구 울리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계속 울었어요. 네, 계속 울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울어가지고 눈이 새빨갛고 막 팅팅 이렇게 눈이 퉁퉁 부었거든요. 너무 우니까 앞에서 이러고 제일 뒤에 이러고 보시던 장로님이 쑥 오셔가지고 손을 꼭 잡으시고 고생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노력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안 들렸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김정은을 그렇게 따르라고 했는데 네, 따라봤자 저한테 차려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하나님을 따르라고 해요. 근데 뭔가가 가슴이 자꾸 뭉클해서 눈물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꼬박꼬박 자기도 모르게 저 뒷자리에 가서 앉아있던 게 이 앞자리에 자연스럽게 와 있더라고요. 네, 이게 나도 모르는 뭔가가 인도를 해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냈구나.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거죠. 그때는. 그냥 내가 알아서 왔구나. 이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또 그렇게 해서 조금 알다가 하나원에 가서 하나원에서도 주일마다 또 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려왔던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서울의 중랑구 쪽에 집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살다가 서초구 쪽에 교회가 있어서 거의 1시간 40분 내지 2시간 정도를 대중교통 이용을 해야만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열심히 제가 다녔거든요.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다녔더니, 아, 너 노래 부르는데 조금 소질 있다. 이러던 게 저가 자기도 모르게 성가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거기에서 한 8개월 정도 다니다가 북한에 있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브로커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친 거예요. 돈을 보내라는 식으로. 근데 저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 거기에서 일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정신을 차려서 병원 생활을 거의 한두달 정도 제가 했거든요. 가족이 없이 혼자서 병원 생활을 하면서, 내가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 내가 괜히 엄마를 두고 왔냐, 이런 자책감도 정말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게다 귀찮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집에만 이렇게 꾹 박혀가지고 뭐를 해야만 이 마음이 화답해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잡생각을 못하게 일을 하자. 몸이라도 힘들고 육체라도 힘들면 생각이 없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막 낮에는 마트에서 카운터 일을 하고 그리고 마트에서 끝나면 그 소고기집 불고 불을 고기 굽는 집에 가가지고 한우소라는 게 있었어요. 그 한우소 식당이 있어서 갈비탕도 끓이고 하는데 뚝배기는 앓으면서 또 일하고 그리고 또 2시간 동안은 끝나고 2시간 동안 피자집 알바를 하고 그리고 피자집은 새벽 1시에 끝나거든요. 1시에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밤에 대리기사를 됐어요.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제가 거의 한 3년을 열심히 시간도 없이 하루 잠자는 거 4시간 정도 잠에서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병원에 또 이렇게 악화돼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많이 외롭다고 힘들다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정말 이제는 나는 못살것 같아. 이제는 내 돈을 열심히 벌어봤자 나한테 차려지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저희 남편이 만나게 됐어요. 네,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남편을 만났는데, 사실 제가 몸이 바쁘다 보니까, 또 기도 이 생활을 제가 깜빡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을 만났는데, 5살 때부터 교회 목사님 손에서 컸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저도 교회에 다녔는데, 나도 교회에 다녔는데, 요즘에는 못 갔다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때 하면서, 많이 슬퍼 보인다라고 저보고 그랬어요. 웃고는 있는데, 친구거든요. 저랑 나이가 같아가지고. 웃고는 있는데, 마음속에 뭔가는 허전한 걸 보인다라고 하면서, 내가 없이는 너는 못살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또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네, 북한에서 너무 없이 살다 보니까 그돈 많이 벌고 배부르게 먹는 게 소원이더라고요. 그래, 항상 뭔가 쫓기듯이 나갔는데, 미국의 인권활동으로 해서 제가 워싱턴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인권활동을 하던 중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여성분이었는데 오시던 게, 너 과연 슬퍼 보인다. 라고 하던 게, 너 엄마는 뭐 하시냐? 라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가 너희 엄마가 돼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희 양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 갈 때마다 저는 그 어머니 집에 놀러 가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는 지금 남편을 만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후회를 안 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행복을 하고 만족이라는 것을 해봐. 그러면 주변이 보일 거다. 힘들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항상 너희 뒤에는 누구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라.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뒤에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부터 조금씩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꼬박꼬박 그냥 푸념없는 소원을 빌리는 시간이 된것 같아요. 손을 꼭 잡고 오늘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하겠는데 좀 돌봐주십시오. 이런 조그맣게 이렇게 소원을 빌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욕심이 나더라고요. 나는 나를 닮은 자식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매일 아침 진짜 매일 아침 공주님을 원합니다. 네, 딸 저를 닮은 공주님, 아빠를 닮은 공주님을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공주님 둘입니다. 네, 참 신기한 게도 딱 하나 첫째는 저를 닮고 둘째는 아빠를 닮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참 신기하게도 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인도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내가 몰랐을 뿐이었지.
사실 저희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는 것도 공주님들이 태어나서 제가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됐고, 부모님한테 돈을 조금씩

보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래, 이쯤 되면 연락이 올 건데, 불안불안해가지고, 제가 지인들을 시켜가지고, 브로커들을 시켜가지고 알아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살고 있던 거, 여러분들 아시죠? 양강도 지역에 침수 피해를 엄청 입으신 거. 저희 어머니가 살고 있던 집이 하루, 그냥 밤 사이에 다 떠내려가고 없대요. 또 부모가, 엄마가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또 오빠까지 같이 생사조차 알 수도 없고, 어디가 묻혀 있는지조차 모르잖아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더 의지를 하고 싶고, 그리고 또 그러한 북한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에 따라서 계속 같이 움직였더라면 또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 내가 잘못한 게꽤 많나? 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너무 헛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지금은 많이 믿음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네, 안다고 저는 평생 숙제하고 평생 공부해도 사실 알아가기에는 부족하잖아요. 네,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급하게는 말고 조금 조금씩 한 걸음씩 다가가면서 예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항상 제가 응대하고 언젠가는 보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가실 때 6월에 푸르른 나뭇잎처럼 생명력 넘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지쳤던 마음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어진 초록을 담고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에드워드데이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신앙생활의 9가지 수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희생,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선택, 하나님의 인도와 보상, 거룩한 생활, 성도로서의 삶과 리더십입니다. 이 9가지 수칙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에 지치고 힘들어할 때도 있고 그 시간을 아까워하기도 하죠.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고 바라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도 일하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의 말씀.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으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어봅니다.

이 눈에 아무진 거 아니 베어도 람파스의 콰이어였고요. 첫 찬송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로 함께 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조금 전 올려드린 이 찬송의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기쁜 소식, 그 선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주님의 모든 약속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 안에선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새벽 시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모두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을 가사가 있는 찬송과 연주 찬송으로 이어서 올려드렸고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국립합창 다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꽃이 피는 봄날에만 찬양, 우리 주님께 힘껏 믿음으로 찬양한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바울 사도 지식도 많고 법률도 공부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매일 죽는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신약 절반을 쓸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은 세계 선교를 3차나 다녀왔죠. 그래서 육신의 가시가 있어서 그걸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세 번 동안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답변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빌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고 했죠. 그리스도가 선이면 빌리알은 악이고 예수가 생명이면 빌리알은 죽음이고 예수가 영생이면 빌리알은 멸망이고 그리스도가 행복이면 빌리알은 파멸이고 그리스도가 화목이면 빌리알은 분열이고 그리스도가 생수면 빌리알은 갈증이고 그리스도가 사랑이면 빌리알은 저주.

0: 주고 그리스도가 내 친구라면 빌리알은 나의 원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3장 13절에 너희 중에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그 우상을 타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일치될 수가 없다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의 가운데에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같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런 종교는 혼합주의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죠. 우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상에는 속죄도 없고요. 우상에는 용서가 없고 우상에는 천국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하여 뜻이 같고 목적이 같지 않으면 일치되는 법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만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주말마다 우리 토요일 주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때가 이르면 그가 그것을 드러내시리니 그는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여 모든 임금의 임금이여 모든 주의 주시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 땅의 지도자의 생각을 사로잡으셔서 핵무기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우지하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북한 지도부가 자력갱생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북한 주민들이 보다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연주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피아노 연주 전에 올려드렸던 우리 북한이 고향인 김성혁 형제의 기도와도 같이 복음 통일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남과 북이 그렇게 복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을 그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국가가 되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다 이야기하십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에게 전하는 오늘의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은 아직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전하는 현옥자매의 편지를 함께합니다.
1: 사랑하는 내 동생에게, 보고 싶은 동생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단 하루도 너희 동생들을 잊어본 적이 없구나. 나보다 3살 아래인 내가 벌써 오엿한 어른이 되었을 텐데 그것이 거된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을지 생각하면 이 언니의 가슴이 시리다. 바로 밑에 있는 남동생도 잘 챙겨주고 있니? 너희들이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고 있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동생아,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우리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다르고 막막해 보이지만

0: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따로 계신단다.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울어주시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너를 지켜보고 계시오. 세상 그 어떤 권력이나 물질도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줄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비록 마음은 떨어져 있고 우리가 처한 환경은 척박하지만 내 마음속에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너와 내 남동생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길 기도한다.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힘들더라도 좀 더 견뎌주렴. 내가 여기서 늘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게. 기회가 된다면 마음속으로라도 그분의 이름을 불러버리면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사랑한다, 동생아.
1: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언젠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오늘 사랑하는 동생에게 편지를 띄워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역사의 한 장 한 장 가운데 고향 땅, 고향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현옥자매의 편지로 함께 하셨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북조선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유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으시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으셨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아,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정도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유대민족은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이후에 헬라 제국, 그리고 지금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 유대민족은 독립을 원합니다. 이 모든 억압과 압제, 그리고 가난과 배고픔을 해결해줄, 그리고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지금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경험을 한 이 유대민족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인간의 임금 자리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려고 몰려들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자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임금으로 모시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크게 세력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대민족을 독립시킬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겸사겸사 자신들도 예수님 옆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이렇게 제자들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충분히 혁명의 세력이 될 5천명을 떠나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떠나 홀로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자리에 앉히려고 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오늘날에도 온 우주와 지구,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또한 우리 한반도,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 가족, 개인에 이르기까지 이런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부적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필요한 분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기적을 반드시 행하셔야 하실 분으로 여기기도 하죠. 돈을 많이 벌어줄 분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결국 내 입맛에 맞는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려고 하죠. 그러면 이런 우리의 모습에, 혹은 교회의 모습에, 또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천명의 사람들에게서 떠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앞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이유도 모른 채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저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상황에 예수님이 놓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처음은 무엇입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두 번째 시험에 사탄은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 떨어져 보십시오. 천사들이 와서 받아줄 것입니다 라고 하며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하셨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걸으시고자 하십니까? 저에게 한 번만 절하십시오. 이 모든 땅과 사람들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고생하지 말고 쉽게 한 번에 해결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길을 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임금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임금, 자신들이 꿈꿔왔던 임금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시고 기도하십니다.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자신이 택하신 십자가의 길을 다시금 되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배 안에서 어떤 말들을 주고받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나는 어떤 자리에, 너는 어떤

자리에 하면서 입꼬리가 귀에 걸릴 정도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길 참 잘했다라며 미래에 대한 꿈을 펼치고 있었겠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한참 멀어졌고요.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얼마나 거셌는지 성경에는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배에 탄 제자들 모두가 한순간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모두 속으로 임금이 되실 예수님의 옆자리에서 높은 자리 하나 맡고 있을 자신을 뿌듯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센 파도와 바람 앞에서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없이 부풀었던 꿈은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거친 파도는 그들의 헛된 희망을 삼켜버렸고요. 거센 바람은 그들의 잘못된 꿈을 저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이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 죽음을 뚫고, 거센 파도와 바람을 뚫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심지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리고 곧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상상하지도 못한 순간에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우리도 크게 놀라고 무서워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놀랍니다. 누군가는 유령이다라고 하고 있고 누군가는 무서워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안심시키실 정도로 제자들은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며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바다 위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신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놀란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이 바로 바다 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바다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인지하게 된 순간, 베드로는 거센 바람과 파도가 아닌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죽게 된 자신의 상황이 아닌 죽음을 발로 밟고 서 계신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오라, 베드로야, 와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베드로는 즉시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께 집중되었고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바다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바닷길은 쉽지 않았었나 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집중해서 배에서 뛰어내렸지만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길이 출렁출렁거리고 험하다 보니 베드로의 시선이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시선에서 놓치고 만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그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 길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는데 바람이 훅 불어옵니다. 가는 길마다 험난합니다. 그랬더니 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예수님께 집중했던 그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곳으로 시선이 돌려집니다. 또 파도가 크게 덮쳐옵니다. 자, 이제는 뒤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이제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에 후회하기도 하고요. 베드로처럼 물에 점점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큰 소리로 찾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자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확실히 알 수 없거나 믿지 못해서

0: 이상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바다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휙 불어오는 바람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덮쳐오는 파도도 보이게 됩니다. 자, 바닥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커먼 바닷물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점점 의심이 들고 점점 물속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허우적거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의심은 우리를 이렇게 깊은 바닷속으로 끌어당깁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수많은 재료들을 세상은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두컴컴한 깊은 바닷속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들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죽고 싶다, 죽겠다, 죽겠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살아가기가 힘들어 죽겠고, 일하는 것이 고통스러워 죽겠고, 배고파서 죽겠고, 또 심지어 배불러서도 죽겠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어 죽겠고, 일하기 싫어 죽겠고,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깊은 바닷물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그 죽겠다는 모든 것을 발로 밟고 계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믿음에 의심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다시금 시선을 바람과 파도에서 예수님으로 돌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바닷길과 같은 인생에서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 발목이 잠기고 있습니까? 무릎까지 잠겼습니까? 허리에 잠기고 있습니까? 혹은 목만 내밀고, 혹은 입만 내밀고 숨만 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깊은 바닷속으로 끌려 내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내밀고 계신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바다 위를 걸어 위기에 처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는 다르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오라 하면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실 것입니다. 그때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불러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음성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손 내미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 위에 오르니 모든 문제가 정리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죽겠다 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정리되고 이 세상을 살 만한 이유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살 만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바닷길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바닷물을 딛고 예수님께 오라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유혹의 바람에 그리고 의혹의 파도에 시선을 빼앗겨버려 물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죽겠다, 죽겠다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시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주님, 이미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그 손을 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로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과 발맞춰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6월 7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적이 대체로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평안도와 함경도는 5에서 30mm 비가 내리겠고요. 황해도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부산, 제주가 19도, 포항과 여수, 목포가 18도, 대구와 광주가 17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강릉과 대전이 16도, 신의주와 함흥, 춘천이 15도, 강계와 청진이 13도, 해산이 11도로 예상됩니다. 최고기온은 광주 29도, 서울과 대전 27도, 대구와 여수, 부산과 목포가 26도, 개성과 제주가 25도로 보이고요. 춘천 24도, 포항 23도, 평양과 강릉이 22도, 신의주가 20도, 강계와 함흥이 17도, 해산이 14도, 청진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 소식이 종일 이어지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의 파도는 최대 2.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속에 행복한 주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문이었습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베이스 오영광 씨였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오늘 레온의 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성안교회를 섬기시는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범사의 감사로 사는 하나님의 걸작품, 오늘도 행복한 하루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오늘의 주제를 확신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을 이기는 모든 동력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정의를 내릴 때 단골 메뉴가 씨뿌리는 비유입니다. 옥토에 심겨지지 않은 곡식은 결코 최고의 열매를 낼 수 없으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 비유는 창수가 나고 보면 그 집의 현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강한 믿음이다 라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늘 만나게 되지요. 같은 믿음이라도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 승리를 만드는 믿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0: 일찌감치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란 말씀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승리가 보장이 되겠지만 의심과 염려로 어쩌면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승리도 보장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 속담에 차선은 최선의 최악의 원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선은 최선의 최악의 원수가 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차선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최악의 원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확신이 없는 믿음, 확신이 없는 생각, 확신이 없는 기도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80먹은 할아버지가 70대 할아버지를 보고 무슨 말을 할까요? 아마 대부분 똑같은 말을 하지 않을까요? 참 좋은 때다. 지금의 내가 나보다 더 젊은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저 시절만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라고 하는 후회가 늘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갈렙은 85세에도 더 당당하고 더 자신만만했으며 확신에 찬 외침을 외쳤습니다. 반면에 바르실레는 80세이지만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80입니다. 옷을 입어도 따뜻한지 모르겠고 음식을 먹어도 배부른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내 아들 기맘이나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상황인 것 같아도 바르실레는 자신의 나이에 무너졌고 갈렙은 자신의 나이를 넘는 확신의 사람으로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수많은 갈등과 결정과 판단을 해야 하는 시간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라는 선물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환경에, 상황에, 사람의 말에, 순간순간 올라오는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오늘도 패배자야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100% 승리야. 이 자신감이, 이 확신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0670번님, 저는 지금 영혼의 어둠 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기에 이 또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내용은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순종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지요. 참다운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만 증명이 됩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던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우리는 순종과 믿음의 바른 관계를 볼 수 있지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들도 살렸고 하나님의 약속 또한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주 일 아침 2주간 교회 절기와 또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이 시간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으며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둘째 주일 순서 시작합니다. 예전색은 이번 주부터 녹색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전색 녹색은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죠. 이번 주간에 요한복음 20장, 요한계시록 1장, 사도행전 5장을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6월 7일 주일에 감리교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됐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개신교 여러 교파 가운데 감리교는 동양에서 미미교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미미는 영어 메도디스트를 한자음으로 옮긴 건데요. 이 말은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레와 그의 동지들이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구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1840년대 중국에 전해지면서 먼저 미미회라는 이름이 사용됐고 이어서 일본에서는 미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했죠. 그래서 초기에 발행된 감리교 문서를 보면 모두 미미교라는 이름을 썼다고 하는데 미미교회 세례문답, 미미교회 문답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906년 6월 7일 미미란 이름을 버리고 감리교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미감리회란 이름을 사용했죠. 그러다가 1930년에 미감리회와 남감리교가 합해졌을 때 이름이 조선감리회가 됐고 해방 후에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돼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같은 날 6월 7일 주일에 서병호 장로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4년 전인 1972년 6월 7일 한국 최초로 유아 세례를 받은 분 서병호 장로님이 별세하셨는데요. 1885년 7월 7일 황해도 소래에서 한국 최초로 7인 목사 가운데 한 분인 서경조 목사님의 차남으로 태어납니다. 3살 되던 해인 1888년 4월 고향 소래에서 언더우드 목사님으로 부터 한국 최초로 유아 세례를 받게 되죠. 1893년 8살 되던 해에 서울로 올라와 당시 세문안 교회에서 직영하고 있던 영신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1905년 홀로 제1회 경신학교를 졸업합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서병호 장로님은 한동안 고향으로 내려가 해서 제1학교와 평양 대성학교에서 교편을 잡는데요. 1909년 언더우드 목사님의 요청에 따라 모교인 경신학교에서 교사와 학감으로 봉직하게 됩니다. 또 서병호 장로님은 독립운동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1913년 중국 상해로 망명한 후 김구 선생님 등과 함께 임시정부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 일선에서 활동했지요. 그러다가 1947년 8월에 귀국한 후에는 일체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자신의 모교, 경신학교 교장과 교회 장로로 주로 기독교에 관련된 봉사활동에 평생을 진력했습니다. 주로 교육사업과 소외된 자들을 돕는 일에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그 서병호 장로님이 1972년 6월 7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에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창립된 기록이 있네요.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인 1953년 6월 10일 한국 신학대학을 중심으로 한 장로교 인사들은 당시 서울 동자동에 자리 잡고 있던 한국 신학대학 강당에서 장로교 38회 총회를 별도로 소집하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창립을 선언합니다. 장로교는 한국 신학대학 당시 조선신학교란 이름으로 자유주의 신학교육 문제로 1947년부터 갈등을 겪어왔는데 38회 총회에서 이 갈등이 폭발해 새로운 교단이 탄생하게 됩니다. 기독교 장로회의 처음 이름은 대한기독교 장로회였는데 1961년 한국기독교 장로회로 교단 이름을 받고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같은 날 6월 10일 수요일에 지동식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9년 전인 1977년 6월 10일 지동식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목사님으로 복음교회 발전과 전통 확립에 힘쓰셨죠. 또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학장을 역임했고 복음동지회 회장으로도 수고했었는데 복음동지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성경 번역을 시도해 마태복음을 출판하기도 했었 복음동지회의 성경 번역은 우리나라 성경 번역 운동의 기틀을 놨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지동식 목사님은 1970년에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회장으로 수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지동식 목사님이 1977년 6월 10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에는 바나바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도 바나바는 초대교회 시절 바울 사도와 함께 전도 활동을 한 분이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회심했을 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지만 제자들은 바울을 두려워하면서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된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바울의 회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나중에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일하게 되는데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바나바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바나바는 초대교회 기틀을 놓은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바나바를 기념하는 날이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같은 날 6월 11일 목요일에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순직한 그런 기록이 있네요. 1885년 4월 5일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이후 교육과 성서 번역 사업 등 한국 교회를 위해 일했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24년 전인 1902년 6월 11일 성서 번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에서 목포행 배를 타고 가던 중 안타깝게 조난을 당해 순직합니다. 1884년 미국 감리교 선교회에서 한국 선교사 임명을 받고 갓 결혼한 아내 엘라와 함께 1885년 초 한국에 와서 한국 선교회를 창설했고 배제학당을 설립합니다. 1887년 한국 성경 번역부가 생기자 언더우드 선교사님, 게일 선교사님 등과 함께 성경 구역 사업에 참여했고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자 배를 타고 가다가 목포 앞바다에서 충돌 사고로 익사했는데요. 배가 파선돼 물이 들어오자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수영을 자대 바로 헤엄쳐 나오면 살 수 있었지만 수영을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을 몇 사람 살려내고 그만 기진에 물에 빠져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젊은 나이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인들을 구하다 돌아가신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순고한 정신을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1902년 6월 11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현재 마포구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혀 계십니다. 2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87세 복음전도자 허봉랑 선교사를 초청해 목요 성령집회를 개최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8국에 0558번, 지역번호 052-268국에

8588-0558 세계로 기도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피아니스트 클럽 찬양팀에서 캔들 앤 피아노 워십 콘서트가 열립니다.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석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6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2-227-9001번, 지역번호 0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2-235-6001번, 지역번호 02-235-6001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 대흥교회에서 두 차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크고 작은 모든 감정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로 다스리며 믿음으로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444장, 새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통합찬송가 444장, 새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어둠 가운데 있던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 땅의 모든 생명에게 깃들게 하시고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극동방송을 통해 직접적으로 닿을 수 없는 곳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파 선교의 사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북한 지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들의 믿음 식지 않고 언제나 뜨겁게 살아있게 하시며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믿음의 여정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머지않은 미래, 주님이 이루실 바로 그날, 다 함께 남한과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손 맞붙잡고 뜨거운 감격의 눈물 흘리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꿈꾸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사 거룩한 땅에서 예배를 받으신 출애굽기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 결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선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렇게 살지 말라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잠언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집약되어 있는 삶의 지혜가 담겨있는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게 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재미있게 표현들을 해놓았는데 이렇게 살라는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혜롭게 살라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렇게 살지 말라 하는 훈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훈계 그 말씀 가운데 잠언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훈계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살게 되면은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가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조차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차니즘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귀찮아서 뭐 아무것도 안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귀차니스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게르만족입니다. 게으르만족, 좀 게으른 사람들이죠. 대개 게으른 거 반대가 바쁨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쁜 것도 게으름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게으름의 반대는 부지런함이고 성실함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는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대격으로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대조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게으름과 선함, 착함을 대조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게으름과 성실함을, 정의로움을 이렇게 대조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게으름은 많은 좋은 것들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될 일인데 하지 않고 또 지금 할 수 있는데 미루고 이런 나태한 것,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은 모든 곳에 다 파고 들어가는데 예수님도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를 나중에 그 평가하실 때 이 한 달란트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묻어뒀던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른 거하고 악한 거하고 그냥 통하는 거예요. 이 악한 것이 게으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던 것까지 뺏기고 그리고 저 어두운 곳에 처하게 되는 그게 게으름의 죄입니다. 반면에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많이 남겨서 칭찬한 게 아니고 그대의 삶의 태도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것과 이게 대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 사람 구분이 됩니까? 저는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그게 저를 시시 피하는 분 계시는데 예, 보면 압니다. 아 미국에서는요 그 집에 잔디밭 보면 압니다. 잔디밭. 네. 잔디밭, 잔디가 많이 자라 있으면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 집 화단 보면 압니다. 화단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게 화단인지 잡초밭인지. 네. 이거 헷갈리면 그거 게으른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의 그 잠언 24장에 보니까 그 사람의 밭을 보면 알고 그 사람의 포도원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 게으른 자가 바로 지혜 없는 자예요.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면서 보니까 가시덤불이, 이게 포도덤불하고 아예 넝쿨하고 헷갈렸나 봐요.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포도가 나겠어요. 그 밭 지면에 거친 풀로 덮였고 예, 거기 채소가 나겠어요. 그 다음에 짐승들 막으려고 쌓아놨던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그걸 보면서 생각이 깊었고 왜 저렇게 됐을까? 저 주인은 누구일까? 내가 그걸 보고도 훈계를 받았도다.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 뭔 교훈을 얻었을까? 아까 나왔던 이야기가 여기에도 또 나옵니다. 노래인가 같아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절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어떻게 돼요? 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너의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요새는 그런 얘기 많이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보면은 다 대단하게 사셨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아, 제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날렸지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많이 남 때문에. 그래서 손해를 입고 또 좋았던 관계가 더 나빠지고 그리고 인생을 후회 속에서 또 불안한 가운데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보증 쓰지 마라. 담보하지 마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재정적으로 거래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예. 잠언 11장 15절에도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지만은 결국 손해를 보지만은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 그 당시에 조금 손해 보여도 평안하니라. 팔 뻗고 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8절에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26절에도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아라. 이렇게

0: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보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은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하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까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증이 되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담보가 되신 거 그거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정도 베풀고 그러나 절대로 보증하거나 담보하지 말라 하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 보면 부지런한 삶을 사는데 그러지 않고 그 의무를 저버리게 되면은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그 쾌락과 정욕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혹을 당한 걸 보세요. 어려울 때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으로 잘 나가니까 전쟁 때 장수들 다 전쟁마당에 나갔는데 자기는 늦게 일어납니다. 낮잠을 잤는지. 군사들은 자기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사명의 자리에 이탈해가지고 한가하게 논일다가 그 밧세바와 간통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암논 그 아들도 한가하게 할 일 없으니까 다말을 강간하는 그런 일이 나와요. 삼손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이 나태한 사람들,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한 사람들,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간음의 죄가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잠언 5장 15절에 가정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아내를 우물로 표현한 거예요. 너의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가정에서 하나님 맺어준 부부간에, 거기에 성에 대한 거예요. 5장 18절에 다시 반복해서 있는 너의 샘으로 내 아내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라.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지금 세 번째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남자만 그런 문제 있나? 옛날엔 그랬나 봐요. 그래서 사모님 전부 다 남자 얘기야.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여기 전반적인 결론이 있습니다. 6장에. 이런 피해야 될 것들에 대한 방법, 어떻게 그걸 피할까요? 그랬더니 잠언 6장 20절에 내 아들아, 그리고 다시 얘기해요. 너의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너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어미, 아비 할 것 없이 부모, 조상 전부 말씀하시는 거.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6장 21절에 내 마음에 그것을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리고는 22절에도 그것이 그 말씀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내 발의 길이 되는 거죠. 너를 인도하고 내가 잘 때는 너를 보호하고 잘 때 어떻게 내가 나를 지키겠어요. 그 말씀이 너를 보호하고 또 네가 깰 때는 그 말씀이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이 너를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23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고 더 나아가서 법이 비치고 더 나아가서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등불이고 비치고 생명의 길이라. 좀 더 이렇게 나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성공과 행복의 길로 안내해 준다. 그래서 딱 쉽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걸 피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말씀이 너를 지켜준다 이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읽은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험한 길에서 여러분들이 보호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중앙선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렇게 살지 말라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국에 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선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168장, 새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통합찬송가 168장, 새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을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노트 전동입니다. 이제 봄이 지나고 초여름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요즘 길가 화단에 분홍 달맞이 꽃이 예쁘게 피어있는 것을 봅니다. 이 꽃을 보고 있노라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행복한 주일 되시기 소망합니다. 첫 찬양은 바리톤 고성현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들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질서와 생명의 신비 속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발견합니다. 또한 푸른 하늘과 바다, 별이 빛나는 밤과 높은 산, 깊은 바다를 보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신아 콰이어의 참 아름다워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뜨는 해와 저녁에 지는 달을 보며 선선하게 부는 바람과 푸른 나무들,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에 감탄합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클래식화이어의 내가 예수 믿고서, 국립합창단의 나의 생명 되신 주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그분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음 곡은 김브라이언의 주가 일하시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번에는 CTS의 내 평생 살아온 길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 노트 전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부평 제1성결교회 류래신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 국방과 외교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자신의 유익보다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억눌린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원하신 때에 평화로운 통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햇살은 한층 짙어지고 바람 끝에는 초여름의 향기가 머무는 6월의 첫 주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 산책의 바궁입니다. 나이가

귀한 클래식 선율 속에서요 잠시 숨을 고르시고요 지나온 삶의 은혜도 조용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젊은 시절 즐겨 들었던 음악 한 곡이요 문득 옛 추억을 떠오르게 하고요 또 내일을 살아갈 작은 힘이 되어주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요 세상의 분주함에서 잠시 벗어나서 마음을 편안히 쉬게 하시기 바랍니다. 클래식의 깊은 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 좋은 음악과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클래식 산책 지금 출발합니다.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찬양으로 파니 산젤리쿠스 생명의 양식을 오늘 클래식 산책 첫 곡으로 함께 나누셨습니다. 모리스 라벨의 치간느는요, 1924년에 작곡된 바이올린 작품인데요. 바이올린 레퍼토리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난이도가 높은 곡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제목 치가느는요, 프랑스어로 집시를 뜻하는데요. 이 곡은 원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해 쓰였는데요. 이후에 라벨이 오케스트라 반주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헝가리 집시 음악 특유의 즉흥적이고 열정적인 분위기를 강하게 담고 있는데요. 이 곡의 처음 부분은요, 어둡고 신비롭게 시작하지만요, 점점 열정적이고 광란적인 분위기로 발전합니다. 곡의 마지막에는요, 거의 불꽃놀이 같은 에너지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노 프란체스카티의 바이올린과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모리스 라벨의 치간느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지노 프란체스카티의 바이올린과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모리스 라벨의 치간늘을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에 나오는 첼레스테 아이다, 청아한 아이다 혹은 천상의 아이다라고 해석되는 이 곡은요, 테너 가수가 부르는 가장 유명한 아리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곡은 오페라 1막 초반에 등장하고요, 주인공인 라다메스가 아이다를 향한 사랑을 노래하는 장면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중에서 첼레스테 아이다, 청아한 아이다를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노래로 함께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중에서 밤의 여왕의 아리아인데요, 지옥의 복수가 내 마음을 타오르게 한다를 소프라노 로베르타 페터스의 음성으로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중에서 밤의 여왕의 아리아, 지옥의 복수가 내 마음을 타오르게 한다를 소프라노 로베르타 페터스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는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중에서 첼레스테 아이다, 청아한 아이다를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에드워드 엘가는 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9년에 첼로 협주곡을 작곡했습니다. 전쟁 이전에 낭만적이고 화려했던 유럽 문화가 무너진 뒤였고요. 엘가 자신도요, 건강의 악화, 시대의 변화, 그리고 음악계에서의 고립감 등을 느끼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래서 이 곡에는요, 회상, 상실감, 고독, 지나간 시대에 대한 그리움 같은 정서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제3악장 아다지오는요, 엘가 특유의 영국적인 서정성이 극도로 응축된 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에드워드 엘가의 첼로 협주곡 E 마이너 작품 번호 85번 중에서 제3악장 아다지오를 자크린 뒤프레의 첼로와 존

파비로리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요한 파헬벨의 캐논을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유한 파헬벨의 캐논을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는 엘가의 첼로 협주곡 E마이너, 작품번호 85번 중에서 제3악장 아다지오를 자크린 듀프로의 첼로와 존 바비롤리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바궁의 클래식 산책을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 메이저 중에서 4악장 알레그레토 뽀꼬 모소를 오기스탱 듀메이의 바이올린과 마리아 주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 모음곡 미로와르 가운데 네 번째 곡인데요. 이 네 번째 곡은요, 우리말로 어릿광대의 아침 노래라고 번역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어릿광대의 아침 노래는요, 대중적으로 유명한 곡 중 하나인데요. 이 곡은 강렬한 스페인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화려한 스페인풍 음악이 아니라요, 웃고 있는 어릿광대의 내면 같은 복합적인 감정이 숨어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 인상적으로 들리는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리스 라벨의 거울 중에서 네 번째 곡, 어릿광대의 아침 노래를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슈베르트의 가곡을 편곡한 곡인데요. D4L의 도이치번호 550번 송어를 미샤 마이스케첼로와 다리아 호보라의 피아노 연주로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시간을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가끔은요, 이렇게 걸음을 늦추고요, 조용히 귀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악 한 곡에 마음이 머물고 오래 잊고 지냈던 기억 하나가 떠오르고 또 지나온 삶의 은혜를 돌아보게 되니까요. 위대한 작곡가들의 음악 속에는요, 인간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눈물과 감사가 모두 담겨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들으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걱정되는 일도 참 많고요, 마음 약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일, 경제적인 어려움, 또 말 못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 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일을 살아갈 새로운 힘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웅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좋은 음악과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주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어제는 현충일이었어요. 우리는 어제 방송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했었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기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돌보셨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오늘 방송도 함께 할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하나님 기쁨 되고 싶어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리니 시작합니다.

죄어린이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하며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방금 들은 찬양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말, 행동으로 죄를 지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용서함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말,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답니다. 하나님의 기쁨인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친구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어린이 CCM 찬양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GR인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잘 암송했나요?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한 주를 보냈나요? 우리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이번 주는 어떤 특별한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구 챈트를 잘 들어보세요.

아멘.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0: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1: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에요. 로마서는 신약성경의 여섯 번째 책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록한 말씀이에요.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정말 멋진 표현이 나와요. 바로 넉넉히 이기는 이라는 말씀이에요. 넉넉히 이긴다는 무슨 뜻일까요? 간신히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축구 시합을 하는데 시합 내내 양팀 모두 한 골도 넣지 못하다가 종료 직전에 겨우 한 골을 넣었다면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경기 초반부터 골을 넣어서 5대 0, 10대 0으로 이긴다면 그래요. 쉽게, 멋지게,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을 쓸 수 있겠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랑 다퉈서 마음이 불편할 때, 시험을 앞두고 너무 많이 떨리고 긴장될 때,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어야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들면 여러분은 어때요? 너무 무서워. 못할 것 같아. 아, 이기지 못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래요. 내 힘으로는 나 혼자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앞에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문제 앞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도록 함께 하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챈트로 불러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성구 챈트의 악보를 보내줄게요.

0: 아니라
1: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2: 아멘. 여러분이 앞으로 자라며 겪게 될 많은 문제가 있을 때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암송하세요. 여러분이 겪게 될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길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찬트로 부르며 암송하기로 해요.

주요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여 미션 스토리 시간에 코리텐 봄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었고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의 선교사님이 되신 코리텐 봄.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독일에 있는 여자 수용소로 가게 된 코리와 베시 언니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꼭 필요한 물건인 베시 언니의 외투와 비타민 그리고 성경을 잘 숨겨서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수용소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코리텐 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코리와 베시 언니가 수용된 막사는 28번 막사였어요. 그곳에 수용된 여자들은 무려 1,400명이나 되었고 28번 막사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더러운 곳이었어요. 게다가 그 막사에는 엄청난 수의 벼룩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벼룩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아주 작은 곤충이지만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해충이랍니다. 코리는 깨끗하고 정돈된 고양이 집이 그리웠어요.

0: 벌레들을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1: 그래서 베시 언니는 기도했어요.
2: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세요.
1: 기도한 후에 베시 언니는 깨달은 것을 코리에게 말해주었어요.
2: 코리야, 오늘 아침에 읽은 것을 기억하니? 범사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었지. 우리는 벼룩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해야만 해.
0: 베시 언니,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하지만 이런 벼룩까지도 감사하기는 싫어.
2: 코리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범사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포함된 거야.
1: 말씀을 믿고 코리와 베시 언니는 함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2: 하나님, 함께 지내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심지어 이곳에 있는 모든 벼룩도 감사합니다.
1: 하지만 코리는 벼룩에 대해서는 감사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드리는 법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요.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힘든 일까지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막사의 구석 등불 아래에 앉아 코리는 성경책을 읽었어요. 그들 주위에는 하루 종일 노예처럼 일하며 경비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많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코리가 성경을 읽어줄 때 열심히 들었어요.
2: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1: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암송하기로 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코리와 수용소의 여인들도 읽고 있었어요. 말씀을 들은 여인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밝아졌어요. 그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조용히 말이에요. 왜냐하면 경비원이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와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수용소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잡힌 죄수는 심하게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비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코리가 있는 28번 막사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죄수 한 명이 경비원을 부르러 갔는데 경비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3: 난 28번 막사에 가지 않겠어. 거기는 벼룩 투성이야.
1: 그래요, 여러분. 벼룩 때문에 28번 막사에 머물던 코리와 베시 언니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 관하여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코리도 벼룩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된 코리와 베시 언니.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으면서도 벼룩마저 감사하게 된 그들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성교회에 하나님께 감사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암송하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여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에서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고요하고 땅은 향기롭고 마음은 뜨겁다. 6월의 장미가 내게 말을 건네옵니다. 사소한 일로 우울할 적마다 밝아져라 맑아져라 웃음을 재촉하는 장미.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이혜인님의 6월의 장미로 모닝프레이즈 시작했는데요.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이어갑니다. 삶의 길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무심히 찌르는 가시를 다시 가시로 찌르지 말아야 부드러운 꽃잎을 피워낼 수 있다고. 누구를 한 번씩 용서할 적마다 싱싱한 잎사귀가 돋아난다고. 6월의 넝쿨 장미들이 해아래 나를 따라오며 자꾸만 말을 건네옵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 아름다운 장미의 계절에 내가 눈물 속에 피어낸 기쁨 한 송이 받으시고 내내 행복하십시오. 네, 장미가 건네는 이 다정한 인사를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이라면 우린 괜찮게 지내는 거겠죠. 어느덧 2026년도 눈 깜짝할 사이에 한 해 중턱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우리 삶의 넝쿨이 얼마나 무성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가만히 돌아봐야겠습니다. 혹시 나를 찌른 가시가 밉다고 내 안에서 더 날카로운 가시를 키워서 또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장미의 잎사귀처럼 싱싱한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충만해야 다시 가시로 찌르지 않겠지요. 지선 송경민의 찬양 함께합니다.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가 이어졌습니다. 장민엉꿀 이야기하면서 모닝프레이즈 문을 열었는데요. 돌아보면 참 무수히 그리고 또 무심코 나는 아니겠지 하지만 우린 참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그렇죠. 내 안의 가시가 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서 다시 찌르지 않기 위해서는 더 큰 주님의 사랑에 집중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아름다운 꽃잎이 나고 또 멋진 잎이 무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캠브리지 싱어즈의 영어 찬양 그리고 수원 시립합창단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이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나의 찬미에 이어서 영어 찬양 백투더 바이블 뮤지션의 음성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속에 내 안에 가시는 꺾어내고 주님의 부드러운 꽃잎을 피워내는 향기로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고요. 연주 찬양 이어드립니다.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그
2: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 일기. 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예수 동행 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은 사람의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도파민이 나오는 일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콤한 초콜릿을 먹을 때는 도파민 수치가 55% 늘어납니다. 아주 쉽게 도파민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단 음식에 중독된 사람은 살을 빼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종류에 따라 225%에서 1000%까지 도파민이 과다 생성되는데 일반적인 활동으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이 위험한 이유는 마약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24시간 도파민을 생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파민이 너무 생성되지 않으면 생존에 위협을 받습니다. 도파민 생성이 제한된 쥐는 바로 앞에 음식을 두어도 먹지 않고 굶어 죽습니다. 그걸 먹고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파민 생성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삶의 의욕을 잃습니다. 게다가 우울증과 파킨스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